기도 하죠. 하지만 농부는 비를 미워하지 않아요. 비가 내려야 열매가 맺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죠. 지나고 보면 그때의 눈물이 믿음을 키웠고 그때의 기도가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알게 되니까요. 혹시 지금 인생의 흐린 날씨, 이 장마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비 오는 날에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마 뒤에 더 푸른 하늘을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날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면서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 출발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니 마음 든든하시죠? 안녕하세요. 사랑의 뜨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 장마 기간을 예상하면서 올해는 가뭄이 심할 거래요. 아니요, 비가 너무 많이 온대요. 뭐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라던데, 겨울은 또 엄청 춥다던데. 이렇게 예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예보가 맞을 때도 있고 빗나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늘 예측하려고 하죠. 뭐 잘 될 거라는 둥 안 될 거라고도 하고, 너무 늦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예측보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날씨는 변해도 계절은 오고 구름은 지나가도 하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황은 끊임없이 변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변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일을 다 알지 못해도 불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미래를 붙들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있을 축구에도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 분명 더 좋은 날이 온다니까요. 오늘같이 좋은 날 전해드렸어요.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9시 15분 45초 넘어서고 있어요. 오늘의 한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준비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베드로가 편안 가운데 했던 말이 아니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에게 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맡기라는 말이 단순히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가 짐을 내려놓다, 뭐 던져버리다에 가깝다고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조금 덜 걱정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맡기래요, 맡기래요.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자녀에 대한 걱정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맡기라고 했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살피시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신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서 문제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그 염려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내가 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이라는 것.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맡기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궁 송옥의 그렇게 살아가리 들으셨어요. 사랑의 뜨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석 체크 좀 해볼까요? 7356님 오셨고요. 5503님 반갑습니다. 한 말씀 부탁합니다. 날씨가 참 화창하네요. 2061님 또 1806님 9918님 0115님 7238님 6481님 또 7978님 오셨고요. 5226님 7926님 오셨어요. 0691님도 오셨고요. 아, 한 주간의 아침을 하나님 생각으로 함께 나눈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내 뜻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5226님 늘 아버지 품 안에 머무르려 애쓰는 5226님을 축복합니다. 0691님 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오늘의 한 말씀에 또 1302님 8905님 9992님 반갑습니다. 8918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위로와 새 힘 주시길 원합니다. 6065님 오셨고요. 8968님 8238님 0296님 4593님 또 9898님 1009님 4295님 0292님 2841님 오셨어요. 6015님 반갑습니다. 9140님도 오셨네요.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오 너무 색이 예뻐요.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립니다. 축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분 얘기들도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뜰 안에 준비되어 있는 선물들 소개할게요.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 딜라이트 풋볼 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한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인내하신 구세주여 들으셨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영어 찬양 흐르고 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신 후에 오늘 뜨란 라이브 음악실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 주세요.

0: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오늘 뜨란 라이브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뜨란 라이브 음악실은 숨결로 드리는 찬양 같은 시간을 준비했어요. 뭐 플룻, 소프라노, 색소폰, 클라리넷, 트럼펫. 목관 악기의 소리가 참 사람의 호흡을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더 따뜻하고 깊이 마음을 어루만지죠. 오늘은 다양한 악기를 자유롭게 연주하시고 삶과 복음을 음악으로 전하고 계신 분이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종필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묽게 박수를 치시다니. 예, 모처럼 만에 오셨어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모처럼 만에 반가운 인사 나누셔야죠.
1: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참 좋아하고 또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신창 세한교회 이종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광주 극동방송에서 오랜 시간 방송을 진행해 오셨는데 최근 음성이 안 들려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제가 방송국 출입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과정들도 좀 있고 또 교회 사역과 또 광주 기독교 교단 연합회 연합 사역들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한 템포 호흡을 좀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쓰실 또 다른 무대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잠시 얼굴을 못 뵀습니다.
0: 그래요. 음악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계시다. 잠시 후 네네. 이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첫 곡 열어주셨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어떤 악기로 연주하셨죠?
1: 케니지의 악기로 알려진 소프라노 색소폰인데 특별히 소프라노 색소폰은 직관과 곡관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직관을 일자로 쭉 뻗은 그 색소폰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소리인데요. 직관 소프라노로 연주했습니다.
0: 네. 목사님께서 다루는 악기들이 어떤 악기들이죠?
1: 기본적으로는 제가 성악을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호흡으로 하는 악기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쭉 세어보니까 한 10여 가지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조피디님 요청을 받고 네. 네 개의 악기를 선별해가지고 나왔습니다.
0: 어떤 악기들이죠?
1: 오늘 가져온 악기는 소프라노 색소폰하고 그리고 클라리넷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트럼펫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휴대가 가장 편하고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또 연주할 수 있는 플룻 네 개 가지고 왔고요. 예. 이후에도 호흡으로 하는 대부분의 악기들은 아마 성교지라고 생각하면 예. 가르칠 수 있을 정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악기를 다루시는지 처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1: 실은 저희가 다녔던 시골 초등학교에 6학년 때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작곡을 가르쳐 주셨어요. 초등학교 그때만 해도 70년도 초반에 작곡을 가르친다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그 선생님이 남다른 열정으로 아이들에게 작곡을 가르치도록 하고 악보를 가지고 나온 다음에 선생님 풍금으로 네가 만든 노래는 이런 노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그때 학교에서 반장을 하고 있었어요. 꽤 선생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작곡한 곡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앞에까지는 갔는데 선생님이 받는 순간 아 선생님이 쳐보고 아, 너 이 녀석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였어? 이렇게 내 정체가 드러날 것 같은 갑자기 두려움이 좀 생겼는데 그래서 충격적으로 저도 모르게 그 시험지를 찢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났는데 일반적으로는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야단을 쳤어야 그렇죠. 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교탁으로 부르시더니 아이들에게 이렇게

0: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종필이가 나중에 굉장한 음악가가 될 건데 아직은 곡이 미완성이라 너희들한테 들려주는 게 조금 창피해서 찢어버린 것 같으니까 박수를 한번 쳐주면 나중에 위대한 음악가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굉장히 뜨거운 박수를 받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제가 음악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1: 최고의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네네. 만나게 해주셨네요.
0: 네네네.
1: 와, 그런 선생님이 한 사람의 인생, 오늘의 목사님의 인생을 네네. 만들어주셨어요.
0: 시골교회에서 찬양대 지휘하시는 신실한 집사님이셨는데
1: 네.
0: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 한 분이 제 인생을 방향 키를 잡아주신 거죠.
1: 와, 그래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평생 그 과목과 척질 수도 네네네. 있고 이렇게 반전의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정필 목사님은 후자 쪽이신 것 같아요.
0: 네네네.
1: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0: 네네.
1: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오늘 이종필 목사님 출연하셨어요. 그 이종 모임이 있어요.
0: 네.
1: 그 이종필 목사님, 이종성 목사님, 그리고 이종?
0: 네. 이종량, 리종기 뭐 목사님에서.
1: 그 팀들이 네. 있는데 오늘은 이종필 목사님께서 출연하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5841님이 이종성 목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셔서 이종필 목사님이세요.
0: 네.
1: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은혜 즐기려고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대기 중이고 이제 들으신 후에요. 어머, 아침부터 이 색소폰 찬양 콘서트를 즐길 수 있다니 사랑이들은 최고인데요.
0: 네.
1: 라고 하셨고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대로 귀호강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또 8409님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재를 통해서 알게 된 목사님인데 정말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계시네요. 놀랍습니다. 앞으로 목사님 사역에 응원을 보냅니다.
0: 네.
1: 라고 하셨고요. 또 4182님이 광신대학교 만능 엔터테이너 이종필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반가 반가. 목소리도 짱. 악기도 짱. 광신대학교 회장이신 이만순 권사님께서
0: 네.
1: 오늘 회장님 뜨셨네요.
0: 네네.
1: 네, 회장님께 한 말씀하시죠. 우리 회장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0: 아, 예. 굉장히 열정이 있는 찬양 사역으로도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권사님이신데 제가 실은 광신대학교 주말반에 그 학회장을 했었어요.
1: 예.
0: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원들과 함께 학우회를 섬기고 있는 권사님이십니다.
1: 네, 찬양 잘하세요?
0: 네네네.
1: 이 권사님도?
0: 네, 가수로 활동을 하시고요.
1: 어머, 네. 그럼 언제 한번 다녀가세요, 네. 권사님?
0: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1: 아.
0: 문흥제일교회 권사님으로 섬기시면서
1: 그러시군요.
0: 귀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1: 네, 목사님 갈 길이 멀어요 오늘.
0: 네네네.
1: 특별히 목관 악기의 매력을 느끼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0: 호흡으로 하는 악기가 그 사람의 감성을 참 많이 자극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악기를 수없이 많이 연주를 했는데 유일하게 악기를 연주하다가 눈물을 흘려본 악기가 있는데 그게 클라리넷이었어요.
1: 네.
0: 새벽에 마치고 그 연주하는데 그 따뜻한 감성이 마음을 자극해서 그 굉장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목관 악기를 굉장히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악기마다 음색과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목사님은 각각 어떤 매력을 예, 느끼고 계신지요?
0: 제가 교회 혼자 있을 때 부르고 연주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최적의 악기는 클라리넷이었던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제가 거리 연주 또 버스킹 연주 또 불신자들을 찾아가는 연주를 하기에는 최적의 악기가 색소폰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문화센터나 그 요양원 같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흥을 돋게 하는 데 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악기는 트럼펫인데 장점이 너무 많은데 너무 부르기가 어렵다는 게
1: 아.
0: 큰 어려움이 좀 있긴 한데
1: 호흡법이 달라요? 운지는 거의 비슷하다면서요?
0: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은 네. 색소폰이나 클라라 이런 것은 그 갈 때 리드를 떨리게 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건데 이건 피스 악기라고 해서 입술을 떨려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0: 호흡이 참 쉽지 않고 보시는 대로 트럼펫은 그 버튼이 3개밖에 없는데 그걸로 모든 음계를 다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 한 포지션 안에 한 7개 정도 저음부터 고음까지를 연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에 못지않는 장점이 많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4개의 악기를 가져오셨어요. 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 악기를 자유롭게 연주하게 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연습 노력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이제는 대학원에서 정식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0: 네네. 네. 제가 특별히 악기를 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찬양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어려움에 이렇게 직면하면서 아, 내가 연주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저는 그 거리 전도를 참 좋아했는데 요즘은 이단 아니면 거리에서 전도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도지 들고 다면 다 도망 다니고 그래서 제가 악기를 사명감 가지고 연주하는 이유는 좋은 벤치에 앉아서 악기를 연주할 때 불신자들이 너무 궁금해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따뜻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은퇴 이후에 노년에도 네. 길거리 연주자로 찬양을 나누고 싶어서 사명감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1: 네, 설교와 음악 사역은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0: 네네.
1: 목사님께 찬양 연주는 목회의 어떤 도구인지 궁금한데요.
0: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의 음악적 리듬이 없다면 그 설교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세워줄 수 없고 또 음악에 설교적 메시지 복음이 없다면 이 사람을 세울 수 없겠다. 그래서 설교 속에서 음악을 찾고 음악 속에서 영적 메시지를 찾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설교 속에서 음악적 리듬을 또 음악 속에서 복음적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이종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창 세안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악기를 다루시는 음악인으로 오늘은 출연하셔서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귀한 간증을 나눠주실 거예요. 응원의 마음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거북이랑 같이 일광욕 하는데 방송이 너무 좋다고.
0: 아.
1: 어머머. 잔디밭에 지금 거북이 한 마리가 어디에 계시길래 이렇게 거북이가 있는 거죠? 오. 그리고 5941님이 아, 마마클럽 기도회 때 배웠는데 목사님 너무 멋지세요. 늘 평안한 모습이 은혜였거든요. 새롭게 또 우리 목사님을 알게 되신 분이 계신 듯합니다. 아, 이종필 목사님으로 성함으로 삼행시 지어서 보내주세요. 또 5904님 목사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반주자가 응원드립니다. 아침부터 행복하네요 라고 했는데 아니 이 반주자는 누굴까요? 이미 여기에 계신 반주자가 있는데 목사님 5904님
0: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 목사님을 가장 사랑하는 반주자가 응원을 한다. 누구실까요?
0: 저에게 반주하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셔서.
1: 네. 오늘 함께 오신 분은 누구시죠?
0: 네. 저희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고요. 지금 광신대학교에서 네. 재즈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집사님이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1: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0: 네. 김미영 집사님이신데요.
1: 네.
0: 우리 마마클럽에서도 반주로 함께 섬기고 있고
1: 네.
0: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색소폰 연주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1: 피아노에 이어서 이제는
0: 네네.
1: 목사님 주변 분들이 음악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0: 네.
1: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0: 네.
1: 다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다음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0: 클라리넷 연주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고 하는 곡인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새벽기도 후에 교회에 앉아서 연주할 때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던 찬송이 아마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도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1: 교회를 개척하고 새벽 기도 후에 성전에 앉아서 연주했다. 이미 한 문장으로도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클라

클라리넷 연주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를 또 일으켜 세우는 찬양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0: 아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뜰안 라이브 음악실로 이종필 목사님과 숨결로 드리는 찬양 함께하고 계세요. 목관 악기의 소리 참 사람의 호흡을 닮아 있잖아요. 호흡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 이종필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악기 하나만도 연주하기 힘들고 또 악기로 찬양 사역하기 어려운데 목사님은 정말 특별하신데요? 라고 보내셨네요.
1: 네.
0: 와, 호흡법이 좀 다르지는 않나요?

0: 악기마다 어때요?
1: 다르고요.
0: 네.
1: 그리고 손가락 운지가 일단 조금 다른데
0: 예.
1: 광주 시향의 클라를라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0: 네.
1: 제가 오늘 네 가지 악기로 한 시간 동안 네 곡을 연주한다 그랬더니
0: 네.
1: 너무 어이없어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0: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지금. 얼마나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렸느냐. 그런데 목사님 출연하실 때 한번 다 해보자.
1: 아, 예.
0: 갖고 계신 악기 다 갖고 나와라. 제가 그랬거든요.
1: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희 교회 와서 제가 그래도 오랜만에 네. 클라를 하는데 레슨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0: 네.
1: 그랬더니 레슨을 해주면서 저에게 힘이 되는 얘기를 했어요.
0: 네.
1: 우리나라에
0: 네.
1: 그 트럼펫 연주자가 이 정도 클라 하는 사람 없으니까 마음 놓고 하라고.
0: 오,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2부에도 은혜로운 시간들이 네네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2부에 다시 올게요.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북한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50년 전 시아선교회를 시작으로 북한 선교회가 한국교회를 깨웠고 북한에서 죽어가는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북한 복음화에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구루터기와 같이 소수의 헌신자들로 북한 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북녘 땅의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북한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가기를

0: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2: 사랑했더란 2부문을 엽니다. 계속해서 은혜로운 연주 찬양 전해드릴게요.

0: 사랑했드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했드란 2부 출발하는 찬양 사명이었습니다. 아, 목사님 이번 악기는 어떤 악기였죠?
1: 네, 트럼펫의 악기인데요.
0: 네.
1: 트럼펫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연주한 악기는 시조 트럼펫 연주했습니다. 원래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비플랫조 트럼펫인데요. 요즘 조금 밝은 음색을 추구하는 시조를 많이 사용해서 시조 악기로 연주했습니다.
0: 네. 이 곡을 선곡하신 이유는요?
1: 아마 이권희 씨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네. 보내진 가장 축복된 곡이 이 곡이 아닐까. 아마 한국교회 통계상 가장 많은 특송으로 고백되어진 곡이 아마 이 사명이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늘 확인하게 하는 찬양이 사명인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어서 선곡했습니다.
0: 네, 그래요. 오늘 이종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숨결로 드리는 찬양. 오늘 플루트, 또 색소폰, 클라리넷, 트럼펫 정말 다양한 목관 악기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네 악기를 가지고 오늘 저희와 함께하고 계세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와 특별한 달란트와 은사죠.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세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이종필 목사님의 성함으로 삼행시 주셔도 되고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8409님 만나볼까요? 제가 운띄워 드릴 테니 목사님 읽어보세요. 2.
1: 이 땅에서 이종필 목사님을 택하시고
0: 종
1: 종신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내인으로 살게 하시며
0: 필
1: 필그림 순례자로 다양한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성민맘 그렇게 보내주셨네요.
0: 와 성민맘 누구실까요?
1: 에, 우리 마마클럽에서 일렉기타를 아~ 치고 있는 우리 성민 형제 어머니이신데 네.
0: 오, 그래요. 그리고 8412님이 삼행시를 이
1: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0: 종
1: 종소리보다 더 맑고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이 아름다운 소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0: 꼭 필요한
1: 이종필 목사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달란트입니다.
0: 네.
1: 목사님을 알게 되어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반주자 은정언니 내 영혼의 단짝 두 분 다 사랑해요.
0: 네. 두 분 다 사랑하신답니다.
1: 네.
0: 은정언니를 네. 이렇게 응원해 주셨고요. 와 그래요. 또 526님 이
1: 이렇게도 하나님 주신 은사를 다양하게 전하시다니 감동입니다.
0: 종
1: 종일토록 들어도 은혜가 더하여 갈 듯합니다.
0: 필
1: 필요한 곳에 널리 쓰임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종필 목사님 오늘 뜨란 라이브 마음 귀 집중하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늘 출연을 하셨어요. 이종필 목사님이십니다. 응원의 마음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악기의 숨결이 어쩌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으시는 생기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1: 조금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런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0: 네.
1: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호흡으로 악기를 연주할 때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0: 네.
1: 아 정말 이렇게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네.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되면서 그 말씀이 훨씬 더 가까이 와 닿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친구 출판 기념회 때 클라리넷 네. 연주했을 때 한 분께서 그렇게 우셨다고요?
1: 저희 그 동료 목사님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데
0: 네.
1: 그때 연주해달라 그래서 제가 클라리넷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연주했는데 막 우셨어요.
0: 예.
1: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이 아 어머니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클라 연주할 때 막 우는 거 보니까 은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은혜는 모르겠고 네 고생한 거 생각해서 내가 눈물 나서 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0: 목사님의 고생한 것.
1: 네네.
0: 아...
1: 아들 목사님이 책을 쓰면서 얼마나 고생한 것을 보시고
0: 예.
1: 그래도 어찌되었건 그

0: 클라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네. 이렇게 흔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1: 그래요. 연주하시다가 오히려 목사님 스스로 더 울컥하거나 은혜 받는 순간도 많으시죠?
0: 제가 엘드림 사역이라고 해서 그 어려운 교회들 연주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충청도에 연주를 한번 갔는데 끝나고 나니까 권사

0: 나왔다고 하는데 너무 행복한데 어떻게 나올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교회 가면 지루하고 심심할 줄 알았는데 나발도 불고 재밌다고. 근데 이제 그 권사님 생각에 나발은 아마 트럼펫 색소폰으로 네. 생각해서 네. 저한테 일부러 찾아오셔서 손을 잡고 말씀을 해주실 때 참 이 사역을 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래요. 그렇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종필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늘 웃으시고 사실 네. 목사님이 못하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달란트가 너무 많으신데 목회와 삶 가운데 힘들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는지 또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는지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0: 저는 그 칭찬과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희 아버님께 칭찬을 참 많이 표현이 서투셨지만 받았는데 제가 시골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장례식에 초대를 받고 조가를 그때 후일에 장막 그칠 때라고 하는 찬송을 했는데 그 아버님이 그때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늘 아들 노래하는 걸 처음 봤는데 세계적인 성악가보다도 훨씬 우리 아들이 낫다고 네. 그렇게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칭찬이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주변 분들의 이런 칭찬과 격려가 네. 굉장히 나를 일으켜 세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나누고 함께 격려해서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계신 연주자시지만 목사님 자신도 위로가 필요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0: 네네네.
1: 예.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셨어요?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드라마 명대사 가운데 늘 마음에 새기는 것 중에 하나가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에 이런 멘트가 나왔어요. 상도는 물건을 팔아서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특별하게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귀한 일이겠다 생각이 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에 그 인생의 가치를 두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인해서 적은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아마 목회자에게 최고의 위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사람의 세워짐 말씀을 네네네.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0: 네네네.
1: 또 왜 찬송 찬양을 말씀이 입은 옷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찬양이 또 말씀이 되어 많은 네.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0: 네.
1: 요즘처럼 괜히 지쳐있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들도 지쳐있고 몸도 지쳐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음악은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0: 그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다룬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 네.
0: 하루에 한 번은 땀을 흘려서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악기 하나를 다룰 수 있으면 그게 참 행복한 인생이다 말하고 있는데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내 감정을 특히 믿음의 고백을 표현할 수 있는 악기에 한 번씩 도전해 보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럼 가장 쉽게 빨리 배울 수 있는 악기는 가장 많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뤄지는 악기가 있다면 추천하고 싶은 악기는 어떤 악기예요?
0: 송솔나무가 유튜브에 연주한 휘슬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
1: 아하.
0: 1, 2만 원대면 구입할 수가 있고요.
1: 오.
0: 그 휘슬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우리나라의 어린 아이들이 부른 리코더나 이런 것이 많이 보급이 안 되는 이유는
1: 네.
0: 음색이 그렇게 막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휘슬은 드라마 OST를 그 작업할 정도로 굉장한 장점이 있는 악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피리와 불기는 비슷한데
1: 네.
0: 그 연주 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 좀 무료 강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 와.
0: 일반 전자악기들이 요즘 너무 잘 나와서
1: 예.
0: 흔히 알려진 에어로폰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한 달 정도만

0: 뭐 연습하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1: 운지법만 배우면
0: 네네네
1: 예.
0: 그렇죠.
1: 오.
0: 제가 아는 권사님은 에어로폰을 그한 두세 번 이렇게 배우고 연습을 했는데 아들 결혼할 때 며느리가 결혼식 때 해달라고 그래서 결혼식 때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아 충분하다고 했더니 한달 안에
1: 네.
0: 아들 결혼식 때 에어로폰 연주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만 한번 투자해서 한번
1: 예.
0: 해보시고 아 나는 악기가 달란트가 아닌가 보다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숨겨진 달란트가 아 여기 있었네 발견한다면 그게 큰 축복이니까 일단 한번 도전을 한 3개월 정도만이라도
1: 네.
0: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1: 휘슬이 빨리 배울 수 있대요, 여러분.
0: 네네네네.
1: 그래요. 오늘 이종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행복하세요?
0: 네네네.
1: 오저러만에 방송 나오셔서 예, 물을
0: 네.
1: 만나신 것 같습니다.
0: 아 여기가 제가 진행할 때보다도 오히려 연주자로 오니까 이게 제자리인 것 같고요.
1: 그런가요?
0: 네.
1: 네. 이제 사랑하는 가족 얘기 좀 해볼게요.
0: 네.
1: 조금 전 잠깐 목사님께 힘이 되었던 것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늘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아버지 때문이라고 예,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살아생전 목사님을 아버님께서 너무 사랑해 주셨다고요. 자랑스러워하시고.
0: 네네네. 그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는데 그 저희 아버님 묘비명이 저희 가족들이 의논해서 이렇게 묘비명을 쓰기를 하모니카의 울림처럼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어디서 배우시진 않았지만 하모니카를 구입해서 늘 찬양하고 연주하셨던 그래서 90 가까운 때에도 그 연주한 영상을 제가 찍어서 유튜브에 보관할 정도로
1: 네.
0: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1: 예.
0: 아마 제가 갖고 있는 많은 음악적 달란트가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제게 선물되었다 생각하고 어머니도 늘 시간 만나시면 이렇게 창을 하는 것처럼 찬송을 하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 네. 사랑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인지, 목사님은 늘 든든하신 것 같아요.
0: 네네.
1: 자신감이 있으시고.
0: 아, 예,
1: 예.
0: 아멘입니다.
1: 아, 목사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반주자가 응원합니다. 목사님, 아니, 왜 이렇게 사랑하는 반주자가 본인을 정체성을 예, 밝히시는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예, 목사님이라고
0: 네.
1: 이렇게들 보내주시네요.
0: 그 처음에 아마 그리 보냈던 반주자는 저희 교회 그 개척할 때부터 저와 함께 섬겼던 그 메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수정 자매인 것 같고요.
1: 네. 이분은.
0: 너무 헌신적으로 이분도 지금 저희가 그 1부, 2부, 오후 예배까지 세번
1: 아,
0: 하는데
1: 예배를 드리는데.
0: 예, 반주자님들이 이렇게 세 분이 섬기고 계세요. 그리고 또 지금 대기하고 있는 반주자님들도 좀몇분 계시고 그래서
1: 네.
0: 아마 이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또 격려의 댓글을 주신 것 같습니다.
1: 아, 목사님, 유튜버로 활동 중인 아드님 얘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번에는 책까지 냈는데 아들 얘기 좀 해주세요. 자랑하실 만하잖아요, 그 아들.
0: 아, 네네네.
1: 예.
0: 아들은 그 영어 고등학교 교사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가 그 유튜버를 시작을 했는데 자기 개발 컨텐츠로 특별히 책을 좋아해서 그 북토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38만 정도 구독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교사를 사직하고 전업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1: 네.
0: 책을 하나 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 네, 아버님 나오셨으니까 책 이름은 한번 해도 안 걸릴 것
0: 아,
1: 같아요.
0: 네네.
1: 책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0: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면 삭제한다 그럴 때 딜리트 키라고 하는데요. 제목은 딜리트라고 하는 건데 지금 교보문고에서 지난주에 출판돼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많은 입력이 많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삭제해야 될 것들을 잘 삭제할 때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고 하는 자기계발에 관한 책인데 제가 뭐 아들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1: 네.
0: 꽤 책이 잘 써져 있는 것 같아서
1: 그러니까요.
0: 요즘 많은 분들에게 선물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방송을 통해 만날 수는 없지만

0: 지금 계속적인 광주 땅을 향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이 궁금합니다.
1: 맨 원칙은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네. 가장 주된 목표고요. 그리고 제가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를 통해서 오랫동안 섬겨왔는데 올해 사무총장으로 또 함께 섬기게 돼서 또 교회와 함께 그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그리고 또 길거리 버스킹까지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1: 네네네네.
0: 언제 학교는 졸업하세요?
1: 대학은 4년 과정을 마쳤고요. 지금 대학원 1학년인데 내년까지 하면 대학원까지 마칠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 이종필 목사님 이전에 방송 진행했던 거 기억해요.
1: 아, 네.
0: 애청자님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 삼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1: 이끼가 되어 예수님이 주무시는 푹신한 매트리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방석으로 살고 싶다.
0: 종.
1: 종으로 살고자 몸부림쳤으나 어느덧 천국 날만 가까이 오고 있구나.
0: 필.
1: 필요에 따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는지 전적인 종으로 충성되이 살아왔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니 감사와 더 충성하지 못한 후회뿐이구나.
0: 네.
1: 아멘.
0: 뭐 자조적인 시를 목사님의 성함으로 이렇게 네. 보내오셨어요.
1: 네. 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응원을 해주셨는데 함께하시면서 오늘 어떠셨어요, 목사님?
1: 아,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 제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방송을 떠나서 쉬면 좀 편안히 있지만
0: 네.
1: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있는 이 자리가
0: 네.
1: 내가 있어야 될 자리처럼 느껴져서 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0: 무엇보다도 오늘 목사님께서 항상 그 가장 잘하시는 주종보다는 다른 모습을 저희가 보기만 네. 했는데 오늘은 목사님께서 연주하시는 그 모습을 방송 가족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은 어떤 찬양이고 어떤 악기로 연주하실 계획이세요?
1: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연주 악기는 플룻으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플룻은 오랫동안 안 하면 그 음이탈이 좀 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0: 네.
1: 그러나 제목이 풍기는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가 우리 방송 가족들이 원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0: 반주자 선생님께 감사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이 시간 반주하기가 쉽지 않은데 늘 어려운 자리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셔서 헌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반주자 선생님 박수 치셨어요.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행시로 또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종필 목사님과 함께한 뜨란 라이브 음악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방송과 함께해요.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제자에서 사도적 삶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오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제목은 제자에서 사도적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었던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지,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 지배에서 해방되는 정치적 회복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주후 66년부터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됩니다. 성전은 파괴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는 아직도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이들만의 질문은 아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너짐 앞에서 같은 질문들을 아마 할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질문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질문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질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의 답은 유일합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진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인가? 이런 의문을 저와 여러분이 갖습니다. 마태복음은 차근차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첫 문장부터 이렇게 선언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이지요. 23절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가 누구신가?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바로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이런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바로 선언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선언,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세 가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르치시고 바로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하여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대로 반복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은 유대인의 문법, 이 글쓰기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4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내용으로 앞뒤를 감쌉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내용을 풀어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문학 구조로는 포괄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절과 마태복음 9장 이 35절을 앞뒤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팔같이 지금 하는 것이죠. 오른손은 마태복음 4장 23절이라면 마태복음 9장 35절은 왼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왼손으로 이 두 팔로 탁 앉지요. 뭘 앉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를 앉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 내용을 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뭐냐면 주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산산수훈이죠. 이 산산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바로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와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소외되고 무시받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혈류병 앓았던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자세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선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9장까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추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하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심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현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현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니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지요.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 세워지지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빚어가고 있는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삶의 현실, 그리고 예수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하나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생이, 우리 전 인생의 과정, 우리가 어렸을 때,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이 모든 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환희에 찬 소리를 지를 날도 있고 수없이 많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현실도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현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지요. 오늘 본문 9장 35절은 단지 암 내용을 마무리하는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5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10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맡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면인 28장의 대이임령과 연결됩니다. 19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영광된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바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 자그만치 다섯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바로 구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확장되는 방식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에게 복음이 계승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듣고 믿고 그 사람이 전합니다. 전한 말을 또 다른 사람이 듣고 믿고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또 그가 듣고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시대를 넘어가고 지역을 넘어가고 사람에게 넘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방식,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긴 시간 동안 시간을 들여서 나에게 대체 어떻게 복음이 왔냐 하고 찾아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분명히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연하게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먼저 듣고 믿고 전해서 그리고 그것이 끊기지 않고 끊임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흐르고 흐르고 흐릅니다. 때때로는요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갈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색강처럼 흘러갈 때도 있고 때때로는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복음이 흘러가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흘러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성도는 누구나 사도적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제자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도적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 머물면 안 되고 제자로서 배우는 일에만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신자에서 그냥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나 예수 믿어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 예수를 더 알고 싶어, 나 예수를 본받은 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근데 거기에도 멈추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단순하게 안 됐다, 아이고 짠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깊은 국류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애면하면 안 되는, 이걸 애면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망할 것 같아요. 반드시 그를 내가 돌아봐야만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쌍히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무리를 보시고 그토록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본문은 말하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무리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가장 사람에게 있는 깊은 문제, 가장 절대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가난이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것입니다. 왜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여러분 불쌍할까요? 양이라는 동물의 특성을 알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은요 처음부터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가장 오래된 직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직업이 나오지요.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더라. 이는 양은 처음부터 돌봐줄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동물이라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은 매우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에게는 특별한 방어수단이 없습니다. 이빨도 약하고 발도 느리고 또 심지어 숨는 능력도 없습니다. 눈치도 없어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목자가 있는 양이 어떤 상태가 되는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양의 생산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양 자신에게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있냐 없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또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양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양은요 온통 눈앞에 있는 풀에만 집중합니다. 먹을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계속 풀을 뜯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리에서 멀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리에서 이탈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애토리가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다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양은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양은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가늘어서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호흡곤란이 오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넘어졌을 때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힘이 없는 상태, 탈진해버린 상태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지쳐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분노조절장애, 만성피곤에 찌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건강 잃어서요? 그것도 아니지요.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의학적 돌봄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가장 깊은 고생과 기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목자 없는 양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양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더 넓은 초원이 아닙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풍성한 먹이도 필요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자가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는 사도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신자에서 멈출까요? 왜 우리는 제자에서 멈출까요? 내 신앙에 만족하여 그냥 살아갈까요? 내가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이곳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갈까요? 왜 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만 봅니다. 타고 다니는 차만 봅니다. 그의 자녀들이 요즘 잘 나가는 그 소식만 듣고 그를 판단합니다. 사도적 삶의 시작은 사람을 보는 시각이 예수님 시선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영적 현실을 보는 눈, 목자 없는 바로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생과 기진함을 볼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합니까?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가라 왜 안 가 하고 우리를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에 안심이 될 거예요. 나보고 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 가라고 기도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예수님처럼 일을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바로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행위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종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테필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테필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상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상태를 기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어가는 조정 과정이 있는 상태 이것을 가르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도의 본질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지요.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2절입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돼 있지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해 제자들에게 기도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분명히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겠지요. 기도했더니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열두 사도가 되었어요. 제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도가 돼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금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 또 모든 현실, 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자가 여러분 꼭 되십시오. 꼭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신자에서 멈춰있지는 마십시오.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제자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는 아직도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0: 나보다 잘 살던데, 나보다 행복하던데, 나보다 요즘 잘 나가, 나보다 좋은,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녀, 나보다 더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어. 뭐 자식들도 뭐 잘 나가던데, 뭐 나는 요즘 자식들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만 생각할 뿐입니다. 왜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의 고생과 그의 기진함을,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그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중단 없이 또 다음 세대에 흘러가고, 또 다른 지역에 흘러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흘러가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의 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71-1091, 571국에 1091번, 광주 은혜의 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보화,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에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자신을 버렸던 형들을 향한 요셉의 고백인데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순간을 지나 결국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되고요. 형제들을 향해 그 어떤 원망도 미움도 아닌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 서 계신가요? 오늘 요셉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사람의 약함도 상황의 어려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또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통해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로 전화주세요.

전화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첫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담대하라, 홍성선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아멘. 전남 동부, 광주, 전북, 목포,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통해서 기도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 샵 0153번입니다. 문자 수신란에 우물정 0153을 입력하시고 기도 사연 적어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입니다. 아이디 광주극동방송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오늘은 광주 남구 효우 1호에 위치한 그은혜교회 신규식 목사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호남권에 계신 소망의 모든 가족분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은혜를 잔뜩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삼으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이 시간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무엇보다도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힘이 없어서 이렇게 소망의 기도에 기도를 요청하는 간절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요청한 우리 방송 가족들 주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이 더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시는 권세와 능력인 것을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0384번님, 우리 조카가 오늘 오전 다리 수술을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친정엄마도 어지러움증으로 입원 중이시고 모두 다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0384번님, 가족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이 기도가 꼭 응답돼서 모두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사랑하는 주님, 가족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0384번님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이미 주님께 아뢰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 마음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조카가 오늘 오전에 다리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수술이 필요한 부위에 정확하게 집도하게 하시고 끊어지거나 병든 것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또 재활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랑하는 조카가 이 치료의 과정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친정어머니 어지러움증으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어지러움증의 모든 원인들이 깨끗하게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상에 있는 시간이 단순히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육신의 질고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 병상에서의 시간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직장 발령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환경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한 직장 생활에 적응하느라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까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까기만 한데요. 안정된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제가 또 가장 잘하는 것으로 일할 수 있도록 또 선물로 주신 두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익명의 성도님께서

0: 그래서 늦은 나이에 시작하셨나 봐요. 아, 정말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에 가정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모두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주님, 이 시간에 익명의 성도님 직장 발령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늦게

0: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요셉을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빚으신 것처럼 비록 이런 직장 발령과 또 모든 이 적응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질그릇 같은 나를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익명의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의 환경으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이 가장 좋은 곳임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주시는 것을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이 보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아내로 어머니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직장생활과 경험하여서 아내의 역할과 또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 갈 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가정을 세워가고 또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두 아이가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머니의 삶을 통하여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 참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꼭 멋진 어머니가 되시는 우리 익명의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095번님. 매일의 삶이 복음 전파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힘쓰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 정말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7095번님의 기도 제목처럼 복음을 전하며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충만케 하는 이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정말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7095번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셨는데 우리 7095번님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입술로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의 삶 또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각 신하들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7095번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주변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우리 7095번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우리 7095번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우리 7095번님에게도 또한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1: 아멘.
0: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9055번님. 아내의 최주영이 이달 16일 오른쪽 무릎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 비록 지금은 긴장되고 걱정이 많으시겠지만요. 나중에 회복돼서 정말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우리의 모든 병든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9055번님의 사랑하는 아내 최주영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16일에 오른쪽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최주영님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주십시오.

0: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또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모든 수술의 준비와 또 수술과 수술 이후의 재활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집도하고 봉합하는 그 순간까지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온전하게 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이후에 치료하고 회복되고 재활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최주영님에게 체력도 또한 인내도 또한 고통을 잘 참아낼 수 있는 하나님 담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9055번님과 우리 최지영님의 삶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러한 이 두 분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간증이 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남구 효우 1호에 위치한 그 은혜교회 신규식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소중한 기도 제목들을요 샵 0153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0153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지선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소명.

0: 아멘. 귀한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이어가겠습니다. 6563번님, 큰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들이 전기기사 시험 필기시험 어렵게 합격하고요. 실기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회는 단 한 번 남은 상황인데요. 어렵게 준비한 시험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꼭 합격의 기쁜 소식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이 아들의 간절함 또 아들의 꿈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 6563번님의 큰아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어렵게 전기기사 필기시험을 합격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렇게 실기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한 번의 기회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졸이고 있는지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 아들의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귀한 아들이 이제 전기기사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앞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받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전하고 언제나 옳습니다. 귀한 아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앞길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들의 믿음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0873번님. 많은 교회들이 여름 다음 세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셔서 수련회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게 하소서. 아,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가 유일한 소망되는 모든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노회 안에서 연합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들이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서 복음 때문에 다음 세대가 광주를 품으며 또 호남권 지역을 품으며 주어진 가정과 학교에서의 삶의 소망과 확신으로 살게 하소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 여름사역 또 뜨거운 여름사역이 될 수 있도록 날씨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사랑하는 주님, 0873번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믿음을 주셔서 수련회에 참여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과 교사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0: 일들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에 대해 기대와 사모함과 설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노회 안에서 하나님 교회가 연합하여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로 거듭나서 이 다음 세대들이 광주와 호남과 한 대한민국과 열방과 민족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받은 은혜가 또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한 일터에서 온전히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두 분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779번님, 16개월 딸이 어제부터 열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열이 뚝 떨어지고 다른 증상 없이 속히 회복돼서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7095번님, 둘째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전파 선교사예요. 아빠인 제가 지혜롭게 주님의 마음으로 딸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꾸 조급함을 가지고 대하는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아, 두 분 다 따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건강과 또 지혜롭게 양육을 위한 이 기도 제목들을 위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또 축복을 계승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1: 아멘.
0: 5779번님, 이제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이 어제부터 열이 나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열의 모든 근원이 몸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열이 떨어져서 정상 체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다른 증상이 없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마음껏 뛰어놀고 또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부모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자라가는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7095번님의 둘째 딸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하나님, 참 많이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정말로 하나님 이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러나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는 조급한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기르는 시간이 자녀가 자라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믿음도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마음으로 딸을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마음으로 딸을 기다려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귀한 딸이 아버지의 넉넉한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9182번님. 아들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소서. 결혼한 딸의 태에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여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드님과 따님을 위해서 또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9182번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9182번님의 가정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이 그 대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 얻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9182번님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9182번님의 가정 안에 이 놀라운 믿음과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0: 계획이 이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결혼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셔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한 딸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태문을 열어주셔서 이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계승할 하나님 믿음의 자손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믿음과 축복이 대대에 손손 이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3312번님. 무릎의 고통과 아픔을 고쳐주시고 유방암, 폐, 림프암의 전이와 재발 없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 없이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3312번님의 믿음처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호남권 소망의 가족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망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 응답하시고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위로와 축복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목사님 마무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무릎의 고통과 또 유방암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3312번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3312번님의 무릎의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유방암이 결코 폐나 림프나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모든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3412번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이 고통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 모든 짐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마음의 상한 심령과 또한 그것으로 인한 좌절과 낙심과 우울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1: 아멘.
0: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록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은 변화되는 것 바뀌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새 힘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각 사람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호남권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에서 함께했습니다. 광주 남구 효 1호에 위치한 그 은혜교회 신규식 목사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오늘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기도로 맡겨드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2026 북한 선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 임마누엘 홀입니다. 강사는 글로칼 네트워크 대표이자 KPM 선교사, 전 아신대 북한 선교학과 정종기 교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태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10계명 중 8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뭘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가? 그걸 몰라서 묻느냐? 당연히 돈이나 은금, 소, 양 같은 재산이지. 물론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훔칠 때 도둑질하다는 동사를 썼습니다. 성경은 나아가 사람에 대해서도 썼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관원장에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도둑질 당해 온 자라고 말합니다. 또 압살롬은 다윗왕에게 가야 하는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고 하죠. 아가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도둑질의 대상이 포괄적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훔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사람을 도둑질하면 유괴나 인신매매같이 사람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형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역시 저주나 사형이죠.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을 보면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훔치면 역시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고 사회에서 퇴출시키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도둑질,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 그 처벌이 엄중한 거죠. 반면 재물을 도둑질할 경우 가축을 훔치면 두 배에서 다섯 배 배상하게 하고 갚을 것이 없으면 종이 됩니다. 함무라비법에 의하면 재물을 훔친 경우 10배 내지 30배를 보상하게 하고 갚을 게 없으면 사형인 것에 비하면 처벌이 약한 거죠. 이건 종이라도 그 생명과 인격을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이 도둑질로 내몰리지 않도록 맷돌이나 거둑 같은 필수품 등은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담보물도 채무자 스스로 선택해서 주게끔 합니다.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정, 7년째에는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도 가난한 자들이 도둑질로 내몰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절도라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나님은 권리처럼 허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추수 때 떨어진 이삭과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냥 두라고 합니다. 또 신명기에서도 이웃의 포도원에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 담을 수는 없지만 그냥 먹어도 되고 이삭을 낫으로 수확해서는 안 되지만 손으로 따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존에 절대 필요한 것에 접근하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 규정한 거죠. 정리하면 인신매매같이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형벌이 센 반면 재물에 대한 도둑질은 상대적으로 약해서 죽이지 않고 배상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적습니다. 또 도둑질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다른 법적 장치들도 있어요. 이것은 도둑질과 관련된 계명과 법이 1차적으로 보호하려 하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거나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재물에 대해서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죠. 대부분 형법상 절도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재물을 술이나 도박으로 탕진하는 것, 집의 물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직장의 물품을 해프게 막 쓰는 것, 세금을 내지 않는 것, 직원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 불량 상품을 팔아 이익을 얻는 것 등이 사실은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진 않아도 나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 내 편 삼기 위해 남의 마음을 훔치진 않았는지 남의 유익에 해를 가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것을 훔치진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정상으로 돌릴 건 돌리고 배상할 것은 배상해야죠. 그리고 우린 열심히 일하면서 한쪽에선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한쪽에선 소유욕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족하면 빌립보서 4장 11, 1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궁핍한 생활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초연함을 의미하죠. 평상시든 특별한 상황이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덧입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배웠다는 것은 비밀을 전수받다, 가르침 받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못 자고 추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는데 그 힘든 과정에서 자족하는 법을 하나님께 배우고 전수받았다는 거죠. 배우다, 비밀을 전수받다와 관련해서 시편 25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함이란 왕의 비밀 회의실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비밀 회의실로 불러서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공유하시는 거죠. 어떻게 언약이 이루어지는지 체험하고 깨닫게 하시고 언약 백성의 삶을 실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비밀 공간으로 부르사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고 주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백성이 말씀대로 행할 때 광야에서도 필요에 맞게 채워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자녀를 먹이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이 어려운 중에도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린 자족할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야 하겠습니다. 나눔이 탐심을 이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부를 얻기 위해서 은밀한 도둑질도 서슴지 않는 시대에 모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분이 자족하고 감사하며 또 나누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47-5676번 010-4147-5676번 주뜻 우리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그은혜교회 신규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주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마약과 음란물과 게임과 SNS 등 각종 중독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에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교회들과 기독대학들이 대형 대중음악 공연을 앞두고 발생한 숙박업소들의 바가지 요금 폭리 사태에 대응해 자체 유휴시설을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로 무료 개방했습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최근 부산시로부터 공정숙박 챌린지 참여 요청을 받고 수영로교회와 부전교회, 포도원교회 등 지역교회 8곳과 함께 총 28개 객실을 확보해 전면 무료 개방 원칙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고신대학교 역시 기숙사 10시를 오는 14일까지 관광객들의 숙소로 제공하며 지자체의 공익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박상철 부기총 대표회장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국내외 청년들이 부산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돌아가길 바란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친절로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과천 시민들이 학교와 주거 밀집 지역 내 이단 신천지 측의 기만적인 건물 용도 변경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재차 집단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천시민연대는 신천지 본부 건물이 종교시설로 허가될 경우 공익상 피해가 막대하다며 오는 7월까지 지역사회에 우려가 담긴 용도변경 반대 탄원서를 추가로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 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고 오는 8월 12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과천시는 이번 재판에서 신천지 측이 제3자 명의로 건물을 확보한 뒤 위장 신청을 감행한 기만성을 지적하고 행정 인허가 결여에 따른 법적 무효성과 주민들이 겪을 심각한 교통혼잡 우려를 전하며 강력한 법리 대응을 마쳤습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와

학원 보금화 인큐베이팅이 초중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다음 세대 보금화 사역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기독교 교육 콘텐츠 개발과 전문 사역자 양성, 그리고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관계망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역은 초중고교 교육 현장의 기도 모임과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대학 캠퍼스 사역으로 자연스럽게 계승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원 보금화협의회 상임대표 김태구 목사는 이번 협약이 학생 주도 동아리 사역이 대학 선교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학원 보금화 인큐베이팅 대표 최세론 목사는 초중고교와 대학 캠퍼스를 관통하는 학원 보금화 사역에 견고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목회자 감소로 인해 일본 개신교계의 무목교회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들이 일본 현지교회를 직접 섬기는 동반자 선교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쿄 바람과 불꽃교회 유태호 목사는 내년 2월 은퇴를 앞두고 일본 무목교회 사역을 결단했으며, 오차노미즈 크리스천 센터 무목 미니스트리즈를 통해 현지 청빙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기독교대학 국제선교센터 조사 결과 앞으로 10년 동안 일본 목회자 1,104명이 감소할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 비율이 높은 일본 동맹 기독교단의 무목 비율은 4.0%에 그쳐 일본 전체 평균인 14.6%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온누리교회 역시 미디어 인프라를 가동해 일본 전역 100여 개 무목교회에 방송 안테나를 설치하고 설교 송출을 지원하는 협력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연구소가 인터넷상에 유포된 이단들의 왜곡된 교리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이단 상담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연구소 소장 박형택 목사는 챗GPT와 연계한 전문 플랫폼 해피를 개설하고 40여 년 동안 축적한 자신의 이단 연구 보고서와 상담 자료를 집중적으로 학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은 일반 생성형 인공지능이 거짓 정보와 이단 교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검증한 연구 데이터에 기반해 고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했습니다. 박 목사는 이번 시스템이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도 이단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방황하는 이들이 스스로 영적 통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청지기 사역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의인의 간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의 믿음이 관념에 머물지 않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참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실용적인 지혜의 책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5장에 이르러 억눌린 자들의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믿음의 기도가 가진 강력한 효능을 구체적으로

로 제시합니다. 특별히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육체의 치유를 위해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은 매우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인간관계나 직업 그리고 건강 문제에는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깊은 영적인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고백과 철저한 회개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만 매달린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오직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뜻하며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놀랍고 복된 소식은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결코 혼자 기도하도록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성도들이 함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기도는 단순히 과거 문화의 유물이 아닙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영적 은혜입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고 영적인 막힌 담을 허물어뜨릴 때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그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의 등불을 켜십시오. 불이 켜지는 순간 우리의 승리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교통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꽃동산교회 박운숙 사모입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수수십반을 하고 있고요. 목포 어린이 극동방송 합창단의 자모회장도 여기 한 적이 있습니다.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목포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자모회장을 역임하셨고 꽃동산교회 섬기고 계신 박은숙 사모님을 만납니다. 먼저 어린이전도협회 새소식반 어떤 프로그램인지 잠깐 소개합니다.
0: 네, 새소식반은 가정으로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가정에서 어른 구역 예배처럼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한 시간 정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어린이 수준에 맞게 게임도 하고 찬양도 가르치고 또 들은 말씀에 대해서 복습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선교자 이야기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는 초대를 받았을 때 아는 언니 집에 가고 재미있는 거 한다고 하니까 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습하고 나중에는 이 아이가 교회로까지 인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믿지 않았을 때는 또 엄마 아빠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1: 새소식반을 통해 어린 심령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 박은숙 사모님은 어떻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자모가 되셨을까요?
0: 어린이 합창단은 목포에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다가, 어린이 합창단은 주마다 모여서 찬양을 하니까 그곳에 아이들을 보내서 양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보내게 됐고, 우리 아이들이 꾸준히 거기 안에서 찬양 선교사로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은 졸업이나 수료할 때까지 아이들이 안 간단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너무 합창단에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보면은 놀 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도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동생도 보내고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옆에 좋은 분들이 계셔서 또 돕는 손길들도 있어서 아이들 이렇게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1: 이렇게 박은숙 사모님이 목포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보낸 당신의 자녀들이 6명입니다.
0: 네, 저희 아이들이 딸 셋, 아들 셋, 여섯입니다. 저희 큰애는 최하원이고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본부에서 간사로 활동 중이고, 주변의 분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는 것 같고, 둘째 아이는 최도원인데 유치원 교사로 있거든요. 자기 거 아까워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흐뭇한 마음으로 와닿고, 셋째 아이는 최주원인데 지금은 총신대 4학년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고든 것 같아요. 넷째 아이는 최바울인데 어렸을 때 형들이나 주변 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인 것 같고, 다섯째는 최이삭이에요. 이렇게 안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고1이 됐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여섯째가 최요한이거든요. 사랑해, 이 말이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또 누나한테, 형아한테 이런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아주 잘하는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1: 박은숙 사모님은 꽃동산교회 최성균 목사님과 함께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입니다.
0: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역을 같이 하잖아요. 특별히 극동방송은 그 방송을 통해서 엄청나게 위로와 평안을 얻고 영생을 얻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적지만 당연히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극동방송의 전파선교 사역을 귀히 여기시는 전파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후원, 이것이 지금 이 시간도 이 방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마중물입니다.

0: 최성균 목사님, 저의 남편 당신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편지를 띄울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내가 당신과 같이 살면서 아 정말 예수님 같다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누구한테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는데 당신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한 번도 그 말을 못 해줬던 것 같아요. 또 자녀들을 키우는데 아이들 많이 키워서 힘들다 이런 생각 안 하도록 당신 옆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정말 목회자로서도 너무 멋지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 정말 잘하는 그런 남편감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당신이 수년 동안 그 역할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지금까지 작은 교회로 사역을 이렇게 해오고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성도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당신이 결혼할 때 70, 80까지 잘 살자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70, 80은 조금 너무 짧은 것 같고 70, 80보다 조금 더 길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1: 아내로부터 이런 고백,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남편은 참 행복한 분이지요. 사모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박은숙 사모님을 이렇게 목소리로 만났습니다. 여섯 명의 아이들 모두를 어떻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으로 활동하게 하셨는지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프랑크 조셉 하이든의 곡은 거의가 기쁨으로 충만한 곡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는 100개 이상의 심포니, 또 80개 이상의 소나타, 그리고 두 개의 위대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지요. 하이든은 말합니다. 나는 작곡할 때, 그리고 작곡하는 중에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마치 악보의 음이 춤추는 것 같고 나의 마음도 춤추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좋은 곡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기쁜 곡이 작곡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이라는 선물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1: 아니, 어떤 때는 우리가 성취감을 가지고 기쁠 때가 있죠. 처녀가 좋은 신랑 만나서 성취감이 있고, 자녀를 낳아서 좋은 학교에 붙어서 성취감이 있고, 직장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진급이 됐다, 이런 성취감이 있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적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태양을 주셨는데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고, 비가 와서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아유 내가 오늘 소풍 가야 되는데 비가 와서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아 내가 오늘 골프 시합이 있는데 그거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맞게 주신다고 믿고, 아 내가 오늘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어떤 여자가 계획을 했는데 좋은 데 와서 여행한다고 하는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눈 보러 같이 논 거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뜻이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좋은 찬송을 작곡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 때와 장소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계신 히로스 주식회사 한기암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아,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당당하게 참석을 해서 그 자격이 되는지 참 많이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아, 이렇게 김정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냥 제가 느끼고 그 생각했는 대로 성실히 이렇게 방송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사장님의 이름이 한기암.
2: 예.
3: 그러면 우리 방송국의 한기봉 사장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2: 아, 제가 육남일녀 중에 막내인데요. 제 바로 위에 위에 형님이 한기봉 장로님입니다.
3: 어, 여기 사장님?
2: 예, 그렇습니다.
3: 어, 근데 여기 사장님이 계신데 그동안에 때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2: 형님께서 그 극동방송과 김정환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 집안에서 엄청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떤 신앙심이 참 좋지가 않아서 혹시 제가 우리 극동방송 옆에 인교 오면은 혹시나 형님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또 그래서 그렇고 또 신앙심이 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평생 동안 물려

0: 주신 그 신앙, 희생, 기도, 이거에 비하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항상 이렇게 그 아버지 엄마한테 이렇게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서 평생에 또 이렇게 신앙을 주신 그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사업도 하고 그래서 죄송함과 더불어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1: 근데 사장님이 이름이 회사 이름이 휴로스. 그뭐 무슨 회사예요?
0: 아, 그 제가 자동차 쪽에 그 자동차 부품의 제조, 물류, 그 운송 이렇게 특화돼서 하고 있는데 물류기사 쪽의 이름입니다. 그 휴먼
1: 휴로스가 하고.
0: 로지스틱, 사람과 로지스틱 물류, 예, 이렇게 제가
1: 휴먼하고 로제스틱하고 합성한 게 휴로스라.
0: 예, 그렇습니다.
1: 거기 그러면 회사가 어디 있어요?
0: 저는 그냥 그 본사나 이렇게 크게 있는 게 아니고 현대 기아 자동차 공장 옆에 전국에 공장이 13개가 이렇게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는 조그마지만은 또 13군데 이렇게 산재돼 있어 가지고 좀 바쁘게 그렇지만 힘들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 제가 한기분 사장을 나무를 했어요. 저렇게 훌륭한 동생이 있는데, 왜 방송회 좀 데리고 와서 목요일날 성경 공부도, 그 다음에 운영위원도 좀 참석시키질 않았냐. 뭐 자기가 가족 얘기를 한 적도 나한테 없고, 오직 가족 얘기 한 거는 조카 딸 하나가, 미국 학교 다니다가 한국 와 있는데, 복학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기암 사장님하고 저하고 연결이 됐죠.
0: 예.
2: 그일 관련해서 김정은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한 일도 많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이었나요?
0: 이루 말할 수가 없죠.
2: 네.
0: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엄마 덕분에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랑받고 기도받고 평생을 자라와서 이렇게 아쉽고 힘든 게 없었는데 유일하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딸 지은이가 이렇게 학업에 좀 어려움이 있을 적에 한 번은 저 혼자 해결하고 나가다가 형님 가족 식사 모임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한기봉 장로님이 아, 우리 김장환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극동방송 옆에 오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제가 할수 없이 우리 딸내미 문제니까 다른 문제라면 제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김정은 목사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김정은 목사님께서 흔쾌하게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우리 김정은 목사님께 정말 제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딸 문제 이렇게 정말 은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1: 아니, 우리 한 사장님하고 제가 만난 지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 내가 봐도 형님보다도 진국인 것 같아.
0: 아니, 절대
1: 예?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따님 때문에
0: 아닙니다. 예.
1: 극동방송 와보니까 괜찮은 회사죠?
0: 아, 정말 느끼고 배운 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요 예배를 나와서,
1: 직원들이 다 친절하고.
0: 네, 극동방송 직원들이, 저희도 제가 직원이 한 800여 명 되는데, 저희 직원들도 참 모범적이고 일을 잘했는데, 목요 예배 때 이렇게 보니, 제가 감히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극동방송 직원들의 어떤 열과 성의에 제가 감동을 받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우리 형님한테 뭐 귀가 닳도록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미국에 가서 어떤 여정을 같이 하면서, 아, 이렇게 또 훌륭하신 분이 또 계시구나. 또한번 느끼고 배우면서,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극동방송에 제가

0: 하나님은 미약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엄마가 평생에 저한테 주신 어떤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지금에 와서라도 조금 어떤 역할이 있다면은 제가 정말 우리 아버지 엄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1: 자녀는 딸 하나죠? 외동딸이요. 예.

0: 딸 지은이 같은 딸이 한 둘, 셋만 더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좋습니다. 사랑스럽고 한없이.
1: 그러게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대학의 문제가 해결 못했지, 부모로서.
0: 예예예. 예, 예.
1: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0: 예.
1: 그렇습니다. 그건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0: 절대적입니다.
1: 예. 그래서 사모님을 어디서 처음 만나셨어요?
0: 아, 제가 직장 생활할 적에,
1: 예,
0: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아,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신앙심이 좋은 줄 알고,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좋은 줄 알고,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있는데 신앙심 좋고 대학 어디 나왔고 뭐 하면서 만나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선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정말 이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선을 많이 봤는데 저랑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1: 여기서 외동딸이 하나 낳았고.
0: 예, 예.
1: 근데 이제 부모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0: 아유, 제 삶에, 모든 제 삶의 그
1: 목표가,
0: 예,
1: 부모님.
0: 아, 그럼요.
1: 예. 네.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누가 끼치지 않도록 형제 간에도 우위가 좋고 잘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저 가족 모임들은 더러 하겠죠?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어머니 제산 날도 있고 다 모이겠죠?
0: 추모 예배 드리는 것, 부모님 두 번, 명절 두 번, 또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그 형제들끼리 이렇게 가족들 전체 이렇게 식사를 자주 합니다. 예. 또 그 모든 구심점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버지 엄마의 일평생의 어떤 그 기도, 희생, 이게 근간이 됐고, 또 저는 우리 큰형님서부터 저한테 주시는 어떤 영향력, 어떤 기도나 사랑, 이게 아마 이 세상에 저 말고는 이렇게 크게 받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처음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1: 아, 제가 먼저 본 다니던 이사가 어떤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더더욱 기도를 많이 하셨고 우리 형님들도 저 때문에 제가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근데 저는 그 회사에 이렇게 사장이 되고 싶었는데 부도가 나니까 부도가 나서 조금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승진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민을 하다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그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한 22년째입니다. 지금. 예.
2: 그 따님이 이번에 졸업 맞는 현장에 가보셨죠?
1: 예, 예.
2: 엄마는 못 갔죠?
1: 예, 예.
2: 왜?
1: 제 아내가 좀 건강이 좀 덜 좋아서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그날 목사님 그 축사하시고 우리 지은이 이렇게 졸업장 받는 거 사진으로 해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보내주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저는 그 자리에 또 아, 우리 아버지 엄마가 계셨으면
2: 얼마나 좋았을까.
1: 그런 그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 제가 잘하는 모습, 훌륭한 모습으로 엄마한테 한번 보여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졸업식 내내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날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졸업할 수 있게끔 또 축사도 해주시고 또 거기서 꽃다발도 또 잊지 않으시고 주신 우리 목사님께 그냥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은 기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아니 따님을 내가 봤을 때 처음에는 수심이 많았어.
1: 네.
2: 근데 이번에 보니까 활짝
1: 네.
2: 네, 웃는 얼굴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더라고. 아마 본인도 될까 안 될까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총장님이 많이 말없이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만약 이제 그동안에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1: 예.
2: 내가 하는 사업,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운동하는 사람들 여기에서만 그동안에 살았는데 이번에 따님 문제를 보니까 아, 그 산을 넘으면은 미국에도 이런 게 있구나.
1: 제가 이제까지 전 그냥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사업을 하면서 그 사실은 힘든 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았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고비고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기도해 주신 그 밑바탕 힘이 저를 이해해 주셨고 또 김정은 목사님 만난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고 결국에는 또 하늘나라 가셨어도 아버지 엄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김정은 목사님 만나 뵙고 그렇게 해서 지은이가 졸업하게 된 것도 다 우리 아버지 엄마 기도에 의해서 또 우리 김정은 목사님의 어떤 헌신적인 어떤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 모든 게 기적 같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나 우리 딸내미 지은이나 저나 이게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게 천국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0: 네, 청취자 사연 와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할렐루야. 존경하는 김정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0: 없습니다. 아이가 가끔 일상에서 교회 주일학교에서 들은 말씀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다가 자녀와의 기회에 시간을 놓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필요한 지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의 인생을 주관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 삶의 주인으로 알아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네, 기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눌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 통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뭐예요, 우리 사장님?
2: 제가 이제 우리 형제들 다 평생 동안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무릎 꿇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위에 크신 은혜를 해주시고 또 집에 하루 이틀 있다가 또 나갈 적이면 엄마가 또 무릎 꿇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그 찬송가를 평생 해주셨는데 하나는 저한테 가장 이렇게 마음에 남는 찬송이 하나가 저희 집안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서 고등학교 때 제가 한 4km를 걸어서 하루에 이제 8km를 걸은 겁니다. 이렇게 출퇴근했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적에 손이 하도 시려워서 아버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닐 장갑을 하나 샀어요. 근데 제가 그 새벽밥을 먹어야 되니까 엄마가 소죽을 해서 또 제 밥상 차려놓고 소죽도 주고 근데 눈이 많이 왔는데 한 5,600m를 누가 쓸어놓더라고요. 계속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누가 쓰나 했더니 맨 마지막 날 제가 장갑을 몰래 사서 첫 번째 낀 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렇게 그 엄마는 장갑도 안 끼고
0: 맨손으로.
2: 네. 근데 그 저보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는 이제 장갑 끼고 있는데 엄마가 그 맨손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7,800m를 스스로 쓰니까 땀에 그냥 굉장히 추운데도 땀이 그렇게 나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면서 그때 찬송을 엄마가 체구가 작으신데도 찬송을 크게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 주의 보혈은 그거를 하고 가시는데 그 이렇게 가다가 이게 다리 밑에다가 그 장갑을 제가 버렸습니다. 엄마 살아 생전에는 내 장갑은 이제 안 낀다. 근데 엄마가 이제 하늘에 소천해시고 지금까지도 장갑을 제가 못 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오건 또 엄마가 생각날 때건 그 또 지나가다가 내 주위에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그 찬송가만 나오면은
0: 울컥하는구만.
2: 네, 그냥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힘들고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 찬송가를 이렇게 가끔씩 듣습니다.
0: 그렇지. 와도 네. 나도 이제 우리 사람이 wheelchair 타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밀어주면서 돌아다니면서 찬송가를 하고 나가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그럼 어떤 때는 우리 사람이 자기 아는 찬송이면 같이 불러요. 그런데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적적할 때 찬송가 부르면 힘이 생기지. 네,
2: 그렇습니다. 네.
0: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들도 적어도 찬송가 몇 곡은 외우고 힘들 때 찬송 부르면 잊어버려요. 네, 힘이 생기고. 네.
1: 하늘에서 어머님께서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2: 비전이나 기도 제목은 뭐 저는 특별히 없고요. 그냥 우리 아버지 엄마의 기도, 희생, 사랑을 이렇게 본받아서 그걸 온전히 다는 못하겠지만은 제 딸한테 아, 모든 걸 이렇게 다 해주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 아, 이번에 그 김정은 목사님 미국 일정을 처음 제가 그렇게 강의 제가 해외 출장을 수도 없이 많이 가봤는데 그렇게 촘촘하게 강행군에는 출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연세에 그렇게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걸 보고 저 나름대로 또 느끼고 또 많이 배우고 반성도 되고 아 그냥 평범하지만은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배운 기도 희생 사랑을 우리 딸한테
0: 전수가 됐으면 네, 좋죠.
2: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극동방송과 김정은 목사님한테 배운 어떤 그 어떤 선교라든가 그런 이런 거를 아 제가 이제 나이 말씀해서 죄송한데 60이 되니까 아 이제 어떤 그런 쪽에 보람인 어떤 역할이 있으면은 또한 제 딸한테도 저는 그 제 아내랑 딸내미 지은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해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안 빠지는 거 하나만 약속을 하자.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지은이가 딴 길로 가지 않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영위하고 그거를 조금만 발전시키는 게 제 기도 제목과 비전입니다. 그게 네. 답니다.
0: 야 그렇게 될 거예요.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좋은 사위 들어와서
2: 예, 예. 예
1: 앞으로도 할렐루야. 사업과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주식회사 휴로스의 한기암 대표님이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전쟁으로 경기가 피폐해진 2차 대전 때 유럽의 한 지역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 죽을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경기도 점점 나아져 소녀는 좋은 기회를 얻어 세계적인 배우가 됐습니다. 소녀는 부와 명성을 얻은 뒤 돌연 한 단체에 들어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봉사를 다녔는데요. 봉사활동을 하게 된 이유를 사람들이 물을 때면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을 뻔한 저를 도왔던 이 단체에서 저와 같은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찾아 돕는 것은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는 제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화려한 배우의 경력을 뒤로 한 채 유니세프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를 돌아다니며 평생을 봉사한 이 배우의 이름, 세계의 아이콘이었던 오드리 헵번입니다. 사랑의 빚은 값없이 받은 만큼 값없이 주어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사람들을 생각하며 또 한결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그대로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마음이 없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마음으로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 상황에 대한 사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사무엘상 23장 8절에 기록된 대로 그 과정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사울은 그일 나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략질 당했을 때 그곳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민족이 침략당할 때 방어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책임을 무시한 채 다윗이 그일 나 있다는 소식에만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자신의 군사를 보내 그일 나를 에워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동기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통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와 자기 중심적인 동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그 결과를 보지 않아도 그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 과정에서부터 알게 됩니다. 사울은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묻고 행한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삶의 고난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방송에서는 올 초에 발표한 한 편의 논문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 문제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0: 네.
1: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문이 있어서 이게 찾아보니까 정말 약간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구나. 우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제 한국이 어떤 이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다룬 글인데요. 제목은 관세법 개정을 통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보호 방안입니다.
0: 한국 입장에서 다뤘다는 것도 굉장히 또 흥미롭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올 초면은 네. 올해 발표한 거면은 그 올 초까지의 데이터를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1: 그렇죠.
0: 논문을 썼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럼 이 논문의 핵심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데요. 북한 노동자가 강제 노동으로 만든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일단 한번 차단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논문은 특히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문제에 주목을 했는데요.
0: 네.
1: 북한 당국이나 중국 정부를 직접 움직이는 솔직히 좀 어렵지만
0: 그쵸.
1: 북한 노동자를 쓰는 해외 기업이 만든 물건을 이 한국에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기업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즉 강제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자라는 접근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면 아 이게 막았으니까 강제 노동은 안 되겠구나라고
0: 네.
1: 하는 식으로 이제 기업에 좀 경각심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뭔가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할 때는 그만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명분이
1: 네.
0: 필요하고 여기서 수식어가 강제 노동으로 만든 물건이었는데.
1: 네.
0: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를 강제 노동

0: 라고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그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1: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도 저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 나가 일한다고 하면 겉으로는 외국에서 돈을 버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북한 내부보다 외화를 벌 기회가 있다는 이유로 파견을 원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무조건 강제 노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한국의 전문가들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노무는 그렇게 단순히 볼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해외 나간 노동자 첫 번째로는 여권을 뺏깁니다.
0: 네.
1: 이동이 제한되고요.
0: 말도 안 되죠 이게.
1: 네. 숙소와 작업장을 감시받는 경우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의 대부분도 북한 당국에 상납됩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즉 ILO가 제시한 강제노동 지표에는 뭐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임금 유보, 과도한 노동시간, 위협과 협박 이게 포함되는데 북한 해외 파견 노동의 현실 여기에 거의 부합되어 있다. 상당히 맞아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이게 말로는 뭐 여권을 보관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정말 네. 이동을 막으려고 하는 행동임이 분명하고
1: 맞습니다.
0: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무엇보다 심각한 건 바로 이 임금 문제죠.
1: 맞습니다. 임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건데요. 나의 노동력을 투입했는데 그 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그것도 나를 지킨 그 노동력을 보낸 북한 당국에 흡수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논문은 그 중국 파견 노동자들이 실제 임금의 70에 80%를 당국에 상납하고 실제 존해주는지는 한 달에 80에서 100달러 수준이라는 연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중국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는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두거나
0: 네.
1: 항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북한 당국의 감시와 그리고 귀국 후 처벌 가능성 때문에 그냥 말로 삭힐 수밖에 온몸으로 삭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게 노동을 소개해줬을 때 수수료라는 개념이 여기도 있는데 이게 7, 80%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뭐 80에서 100달러 수준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고국으로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돌아가서도 내야 될 뇌물들이 상당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런 부패가 만연한데 북한이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북한 당국을 비판하거나 강제노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기업에 대한 실사를 해라 라고 하는 지적인 거죠.
0: 네.
1: 물론 북한 당국이 노동자를 통제하고 임금을 가져가는 핵심 주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0: 그렇죠.
1: 또한 중국 정부가 이런 노동을 방치하거나 허용하고 있다면 그 책임도 작지 않은 그런 지적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0: 네.
1: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북한 당국이나 중국 정부를 직접 움직이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외교적 압박은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노동자의 생활 조건을 바로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 논문은 시선을 조금 바꿉니다. 북한 노동자를 실제로 고용하고 이익을 얻는 해외 기업, 특히 중국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이렇게 뭐 현실적인 방안 아니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이런 해결 방안들도 제시를 하고 있나요?
1: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세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이 나라 안으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법인데요.
0: 네.
1: 현재 한국 관세법 제234조는 수입, 수출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요. 바로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물품입니다. 이렇게 법을 바꾸면 세관이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의심되는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자체적으로.
0: 네.
1: 즉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 일종의 장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0: 저희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던 이 핵심인데 수입을 막는 것, 그러니까 들이지 않는 것, 시잖아요.

0: 근데 이 그럼 수입을 막는 것이 북한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연결지어 보는 거죠.
1: 그러니까 강제 노동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 중요한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해외 노동자에게 보내놓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현지 기업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노동자의 희생으로 북한 당국과 기업의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입 제한은 이 구조를 끊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 노동으로 만든 물건을 팔수 없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쓰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을 할수 없게 만든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그러면 기업은 북한 노동자의 고용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노동 시간과 임금 지급 구조를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강제 노동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통로를 어떻게 보면 약간 개선해 볼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0: 이게 그럼 딱두 가지 갈래길이 있겠어요. 외화벌이를 보내지 않거나, 강제 노동이라는 이 이름을 벗거나.
1: 그렇죠.
0: 근데 이 관세법 개정이라는 해결 방안이 좀 어떻게 실제로 반영된 사례들이 있나요?
1: 논문은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중요하게 소개를 하는 건데요. 미국은 이미 관세법을 통해서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최근 들어서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통해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보고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이미 미국은 만들었습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이 유럽 시장에 들어오거나 유통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이런 국제적 흐름을 보면서도 이 한국도 더 이상 선언이나 비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법과 제도를 갖춰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한국도 이 부분을 좀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 그래도 조금 변화하려는 모습이 보이긴 하나요?
1: 그렇죠. 그래서 강제 노동이 최근 들어서는 중요한 세계적인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하나의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실사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 팔리고 있는 뭐 가방이라든지 속눈썹, 이게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구금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조사 같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선 지역. 중국의 북한의 나선 지역에서는 경제 특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들어간 중국 기업들의 생산되는 제품이 실제로는 나선 지역 근처에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 거기에서 노동자들이, 아니, 수감자들이 만든 제품들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는 사례들인데, 그럼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 작동하려면 어떤 기반이 좀 마련되어야 될까요?
1: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업이 북한 노동자를 쓰고 있는지, 어떤 공장에서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는지, 그 물건이 어떤 경로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노동 제품을 막으려면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는 거죠. 기업 이름, 지역, 품목, 공급망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행정 역량인데요. 관세청이 이런 정보를 분석하고 의심되는 물건의 통관을 보류하고 기업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논문도 이 점을 한계로 지적하긴 하는 건데요. 북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목록과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중국이 그걸 막았습니다. 한국에서 그 서치를 검색을 하지 잘 못하게 만들어 놨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 자원과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 이렇게 관세법 개정을 통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보호 방안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갖는 의미, 저희가 좀 기억해야 할, 짚어가야 할 의미를 좀 간단히 알려주세요,
1: 그러니까
0: 국장님.
1: 인권에 대한 개선 문제는 이제 가치적으로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한 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0: 알고 있잖아요.
1: 네.
0: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한 나라의 정책 수단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까지 저는 이제 나아갔다라고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는 오랫동안 비판, 규탄, 결의안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잖아요. 물론 그 활동도 중요하긴 한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노동자의 처지를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적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렇다면 한국 법을 어떻게 바꿔서 실제 압박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네. 질문을 던지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의미는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방법을 공급망 문제하고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 뒤에 누군가의 강제동의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여러분 식탁에 올려져 있는 수산물,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게 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의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알고요.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띄우는 라디오. 자, 여러분 축구 보셨죠? 오늘 뭐 점심시간 해가지고 후반전 아 재밌게 봤습니다. 출발 좋네요. 사람이 간절하면요 목소리가 커져요. 신나고 기뻐도 목소리가 커집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야, 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제일 컸나 큰 소리 좀 쳤죠. 막 보니까 막 우와, 이 사람도 큰 소리 낼 줄 아는구나, 또 이렇게 이 사람 말이 많았어, 뭐 이렇게 막 경험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간절해지면 또 급해지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참 신기해요. 축구 같은 스포츠를 보면요 목소리가 커져요. 여러분 평소에 언제 시원하고 이렇게 큰 소리 내보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할 때도 그런 간절함과 큰 소리로 우리가 부르짖으면 정말 좋은데 말이죠. 오늘 축구가 역전을 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역전이 있다고 선포하는 찬양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영적인 역전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 곡으로 새겨라 출발해 봅니다.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입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오늘 점심시간 아주 좋았습니다. 조마조마했다가 막 신났다가 막 조용하던 사람도 소리도 막 지르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요. 야구도 그렇고 시청할 때 도파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으로 기도할 때 도파민 폭발하길 소망합니다. 3231번님. 그러게요. 막 주야 이거를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더 간절해야 되나 봐요. 꼭 역전되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5479번님 3231번님 수원에서 0490번님도 화이팅. 찬양 너무 좋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요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죠. 2042번님. 오늘 저의 오프닝의 주제는 사실 축구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기도,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한 주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얼마나 또 하나님을 만나고 계셨는지 이번 한 주 돌아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번 주에 새끼라에 나가 교회를 드디어 갔는데 안 알려주신 분 계신가요? 한번 알려주십시오. 사실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최근에 드디어 교회를 갔다, 인생 역전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 하시는 분들 알려주십시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이 문자로 오후 3시 때는 보낼 수 있습니다. 샵 1069 오물정 1069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방송국에 이제 좀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잠깐 인사 나누고 인터뷰도 잠깐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극동방송 어플을 직접 제가 이제 깔아드렸어요. 다운로드 해드렸습니다. 혹시 옆에서 이제 라디오를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차 안에서 듣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극동방송 어플 핸드폰에다가 다 다운로드 해주세요. 본인 것도 하고 주위 부모님 것도 좀 하고 어르신들 특히 해가지고 딱 터치만 하면 핸드폰으로 이 라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회원 가입까지 하면요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아버님 서울대병원으로 항상 방사선 치료하러 가는 중. 우리 아버님 0628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는데 우리 아버님 잘하실 겁니다. 힘내세요 아버님.

지난주 처음 방학 끝내고 애들 아빠가 갔다고요? 9777번님. 어떤 사연입니까? 어떻게 간 거예요? 저하고 통화가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9625번님. 모든 일 만사 형통되길. 긴 터널을 지나는 지금 힘내고 싶다고요.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0555번님 힘내십시오. 052번님 짝짝짝짝. 어우 그거 짝짝짝짝짝 보내셨네. 자 대한민국이 좀 축구로 알려져가지고 더 우리 선교사님들 더 힘내고 우리 선교사에게 더 아주 빛의 사자들이 쭉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피아워십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영접은 인생 역전. 50년 방학 끝. 577번님. 아, 이거 또 어떤 사연입니까? 제 레이더에 없는 분인데 577분. 한번 알려주세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문자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기쁜 문자가 와 있어요. 작년 가을에 새끼라 통해서 교회 추천 요청드렸다가 전화 주셔서 방송까지 나왔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두어 달 전부터 교회 나가고 있다고 듣긴 했는데 새가족 교육도 받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3618번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찬양 나가는 중에 연결해봤습니다. 미리. 자, 박진영님.
1: 네.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네.
0: 그 친구가 최선경님이잖아요.
1: 네네.
0: 그때 우리가 작년 6월에 통화가 됐어요.
1: 그렇군요.
0: 딱 1년 됐네요. 딱 1년.
1: 아, 1년이 됐어요.
0: 네, 예, 딱 1년 됐습니다. 그때 우리 3자 통화했나요? 박진영님하고 최선경님하고 3자 통화.
1: 네, 맞아요.
0: 아, 그렇구나. 지금 옆에 최선경님 있죠?
1: 네.
0: 둘이 뭐 하시다가 지금 전화 받으셨어요?
1: 아, 오늘 저기 그냥 같이 점심 먹고. 네, 그러고 잠깐. 네, 일 땡땡이 치고 놀고 있어요. 네.
0: 고급 영어로 지금 수다 떨기, 그렇죠?
1: 네.
0: 밥 먹고 네. 수다 떨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1: 네네.
0: 그 뒤로도 계속 만나셨어요, 최선경님을?
1: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0: 한두 달에 한 번씩.
1: 만나고,
0: 그렇구나.
1: 네, 그때마다 얘기 듣고 네. 교회 가고 있는지 계속 물어보고.
0: 하다가,
1: 네, 근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다니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드디어.
1: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만났는데 또 얘기를 하길래.
0: 지금 방송은 안 듣고 계셨는데 어떻게 문자를 딱 주셨네요.
1: 네, 이렇게 또 깊은 소식을 또 알려드려야.
0: 그럼요.
1: 네네.
0: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딱 이런 네네. 소식을 제가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마침 딱 보내셨어요.
1: 아,
0: 최선경님 옆에 한번 바꿔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0: 최선경님.
1: 네,
0: 잘하셨어요.
1: 안녕하세요.
0: 잘하셨어요.
1: 네. 네,
0: 정말
1: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엄청 지금 뭐 긴장된다면서요.
1: 심장이 제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긴장감이 자꾸만
0: 긴장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긴장할 거 없어요. 그냥 아니, 아무도 안 듣는다고 너무... 생각하고 저하고 네. 둘이 통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도 안 들어지 마. 아무도. 최선경님 그 우리 작년 네. 6월 말에 통화했잖아요.
1: 네네.
0: 근데 두어 달 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면서요?
1: 네.
0: 어떻게 이렇게 꽤 고민을 하셨네요?
1: 네,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는데,
0: 예.
1: 일단 그 방송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추천받은 교회를,
0: 예.
1: 머릿속으로는 그럴 수 있었는데,
0: 예.
1: 발은 안 옮겨지더라고요.
0: 아, 발이 안 떨어져요?
1: 네.
0: 그래서
1: 이제 또 다른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었고,
0: 예.
1: 이제 저에게 용기 줬던 친구가,
0: 예.
1: 한두 번씩 이제 연락을 해오면서,
0: 예.
1: 이제 물어봤죠. 진행을 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찬나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0: 예.
1: 10년 전쯤에 알고 지냈던 동네에서 예. 잠깐 배웠던 언니가
0: 예.
1: 연락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언니분께서
0: 네.
1: 이제 목사님께서 추천하신 그 교회에
0: 네.
1: 섬기고 있었어요.
0: 아침.
1: 네.
0: 야.
1: 그래서 이제 그 언니를 10년 넘게 이제 연락만 하고 지내다가 만나지는 못했는데
0: 예.
1: 우연찮은 기회로 또 만나게 되고
0: 예.
1: 또 그 언니가 저를 만나기 전에
0: 예.
1: 이제 성경일을 만나러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또 드렸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느님께서
0: 예.
1: 숙제를 마침표를 찍으시려고
0: 예.
1: 언니를 보내주진 않았나 싶고
0: 예. 예.
1: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0: 네네.
1: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또 저희 구역장님도 너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0: 예.
1: 이번 주가 마지막 5주차 새가족
0: 이야
1: 교회를 마치고요.
0: 박수
1: 네,
0: 새가족 마지막 교회
1: 네,
0: 이제 수련회요. 이번 주 수련
1: 네 그렇게 됐습니다.
0: 와 최선경님
1: 네.
0: 심장이 배 밖으로 안 나온 것 같은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았더라고. 예, 아무튼 와 고민을 그래도 그 10개월은 했는데 10개월 하다가 발이 안 떨어지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 언니를 만나게 해주셨고 중간중간에 박진영님이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또 물어보면은 살짝 또 찔리잖아요. 또
1: 네 맞아요.
0: 그쵸? 실컷 3자 통화하고 교회 간다고 막 했는데
1: 네 맞아요. 대국민 사기

0: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1: 그러니까.
0: 아, 네, 약속을
1: 전 국민이 다 듣고
0: 있고.
1: 있는 다 교회 간다고 했는데.
0: 네, 그쵸? 맞습니다. 네.
1: 저희 작전이 먹혀 들어갔네요.
0: 네, 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 행복하게 그러니까. 교회 잘 섬기고 있습니다.
1: 아, 감사하네요. 지금 남양주에 계시잖아요.
0: 네.
1: 어느 교회 가셨어요?
0: 저 평내교회요.
1: 평내교회?
0: 네.
1: 평내교회. 남양주에 있는 교회인가요?
0: 네. 아, 남양주 그래요. 평내동에 있는
1: 평내교회. 네. 그 언니한테도 고맙네요. 우리 박진영님은 당연히 고맙고.
0: 네.
1: 그쵸?
0: 네. 그러니까
1: 하나님께서 딱 우리 최성경님을 위해서 딱딱딱딱 퍼즐을 맞춰주시면서 기다리고 네. 계셨던 거네요.
0: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낯설음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최선경님이 그때 20년 방학이었어요. 맞죠?
0: 네, 맞아요.
1: 와, 상당히 오래된 방학이었는데
0: 네.
1: 그래서 지금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5주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때요, 요즘 예배가?
0: 갑자기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1: 예.
0: 찬양 하나에 꽂혀서 밤새 들을 때도 있고요.
1: 오.
0: 그냥 예전 청년 때 막 그 드렸던 기쁨이 다시 오는 것 같아서 좀 설레요.
1: 와. 청년 네. 때?
0: 네.
1: 20년 전이 청년 때였어요?
0: 네.
1: 목소리가 그렇지 않은데, 와, 그렇구나. 네. 청년 때가 20년 전. 아무튼 우리 최성경님 너무나 축하드리고.
0: 네. 감사합니다.
1: 아까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네. 하나님께도 감사의 기도 한번 저랑 드리시죠. 더 따라서.
0: 네.
1: 사랑해 하나님. 저 따라서 사랑해 네.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20년 만에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0: 20년 만에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입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최성경님. 지금도 네. 막 눈물 나오려고 하죠?
0: 네.
1: 그니까. 감사해서.
0: 전화 끊고 진영이랑 올 것 같아요.
1: 전화 끊고 두 분이 많이 우세요. 예. 우리 옆에 있는 진영이한테 진영아 네. 하면서 우리 감사, 사랑 메시지 한번 날려보실래요, 옆에? 친구 아. 진영이한테.
0: 진영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의 가족을 위해 나도 많이 기도할게. 사랑하고 고마워.
1: 그러니까, 아유 둘이 지금 웃다가 울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최성경님 그리고 네? 그 교회 언니 있잖아요.
0: 네.
1: 그 교회 언니는 극동방송 아세요?
0: 네, 되게 애청자신데.
1: 그 언니 이름 불러가면서 언니한테 지금 한마디 해주세요, 언니한테도.
0: 아, 나연 언니, 뭐 지금 방송을 바로 들을 순 없겠지만 혹시 나중에 듣게 되면 언니 나 방송 또 탔어. 네. 교회 가서 얘기 나눠줄게. 그리고 나도 잊고 있었는데 언니가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또 교회를 이끌어줘서 너무 고마워.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나연 언니 이따가 나연 언니 주소도 좀 꼭 알려주세요. 제가 나연 언니도
0: 네.
1: 선물 좀 드릴 테니까 우리 박진영님 최성경님 두 분 선물 받으셨죠? 지난번에
0: 네. 네네.
1: 우리 최성경님에게는 또 꽃바구니 선물이 갈 거예요.
0: 정말요?
1: 축 계약
0: 감사합니다.
1: 방학 끝낸 축 계약 꽃바구니 선물 갈 테니까 네. 너무 축하드리고 새거주 교육도 잘 마치시고
0: 네.
1: 앞으로 좋은 소식 그렇게 계속 감사의 소식 들려주십시오. 알겠죠?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최성경님이 아까 막 찬양이 좋아서 밤새 막 듣고 이랬던 찬양도 네. 있다고 했는데
0: 네.
1: 우리 그 찬양 들으면서 마치면 좋겠는데 어떤 찬양이에요?
0: 갑자기 생각이
1: 갑자기 부르면 생각이 안 나죠?
0: 기도합니다.
1: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0: 네.
1: 아, 왜그 찬양이 그렇게 계속 좋고 계속 듣게 되고 그랬어요?
0: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1: 그래요.
0: 네. 그리고
1: 하나님께서.
0: 세 가족 그 예배 때,
1: 예.
0: 함께 부르던 노래예요.
1: 아, 그렇구나.
0: 네.
1: 그래요. 하나님이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0: 네.
1: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뭐 이런 고백 말씀이신 거죠?
0: 네, 맞아요.
1: 그래요. 자,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진영님 옆에 계시죠?
0: 네.
1: 박진영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최성경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계속 만나 주셔서 우리 박진영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최성경님 계속 좋은 소식 들려 주십시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두분 우정 변치 말고
0: 건강하시면.
1: 건강하세요.
0: 네,
1: 네.
0: 건강하세요.

0: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미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0776번님, 이 시간에 듣는 건 처음이네요. 출첵한다고 이렇게 어플 메시지로 오셨습니다. 여기는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아까 그리고 울다가 웃다가 아 그러게요. 4605번님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예,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방송을 지금 여러분 혹시 듣고 계시지만 내가 지금 교회 쉬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내가 교회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있죠? 한번 문자 한번 주실래요? 저한테?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문자는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문자로 한번 보내시되 방학이라고 두 글자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10년 쉬고 있다 그러면 10년 방학 이렇게. 나 교회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방학, 아니면 뭐 1년 방학, 2년 방학, 지금 주세요, 지금.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그 어플 메시지로 주셔도 좋습니다. 아, 교회 내가 코로나 방학이에요. 5년 방학, 뭐 이런 식으로. 10년 방학, 지금, 샵 1069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문자 왔습니다. 전화를 제가 생방송 중에 바로 한번 해볼게요. 7445번님 7445번님 제가 직접 전화하고 있어. 일반 전화라고 합니다.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오,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 네. 딱 전화 연결이 됐어요. 5년
1: 네, 지금
0: 깜짝 놀랐죠?
1: 네.
0: 5년 쉬고 있다. 교회를 쉬고 있다라는 거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와, 어느 지역에 계세요, 지금요?
1: 지금 서울요.
0: 서울 어디요?
1: 서울 연희동이요.
0: 연희동에서?
1: 네.
0: 지금 운전 중이세요, 혹시?
1: 네, 맞아요.
0: 정차 혹시 가능합니까?
1: 근데 정차가 조금 더 가야지 정차 가능할 것 같아요.
0: 그러면 제가 이따가 5분 뒤에 전화 드릴게요. 꼭 그때 네, 기다리십시오. 정차하고 네. 기다리세요.
1: 네. 네.
0: 자, 우리 7445번님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겠고요. 다른 분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다른 분. 안전하게 우리가 통화를 해야 되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자, 이번에 0525번님.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2: 아, 네네.
0: 운전 중이십니까? 아니면 정차했나요?
2: 운전 중이에요. 이 신호만 하나 받으면 설 수 있는데.
0: 신호만 하나만 받으면?
2: 네.
0: 바로 설 수 있어요?
2: 네.
0: 제가 좀 기다릴게요, 그러면.
2: 신호가 아직 안 바뀌어가지고.
0: 아, 괜찮아요. 천천히. 예.
2: 아, 네.
0: 지금 30년 방학인데 지금 30년도 기다렸는데 그거 3분 못 기다리겠습니까? 다른 사연 읽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정차하세요. 안전하게.
2: 네, 알겠습니다. 네.
0: 끊지 말고요. 자,
2: 네.
0: 끊지 말고. 자, 전 사연 읽고 있을게요. 자, 새끼라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출석했다고 우리 7358번님 열심히 출석하겠다고 고맙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부터 3시 50분까지 새끼라 진행되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또 주위에 우리 방학생들 많이 좀 듣게 해주시고요. 옆에 있다가 쿡쿡 찔러가지고 문자도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극동방송을 50년간 은혜롭게 늘 애청하고 계신다고 우리 4630번님

0: 정말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새끼라를 들으면서 깨어나려 노력하며 신앙을 충전하고 계시는 5577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손잡고 가세요. 반드시 회복, 치유, 역전시켜 주십니다. 아까 이제 제가 통화할 때 응원의 메시지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제가 방학이라는 문자를 지금 더 받았거든요. 근데 일단 이 우리 0525번님이 이제 정차를 하면 0525번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정차하기로 했던 7445번님께 제가 전화를 드리겠고요. 방학이라고 지금 문자를 주신 분들 시간 되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고 안 되면 제가 방송 후에 꼭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전화 꼭 받아주십시오.
1: 감사합니다.
0: 드디어 정차. 우리 0525번님 네. 어느 네. 지역에서 지금 전화 받으세요?
1: 네, 대전이요.
0: 대전.
1: 네.
0: 방학이 아주 길어요. 30년.
1: 네, 엄청 길죠.
0: 근데 극동 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1: 아, 극동 방송은 늘 듣고 있었어요.
0: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계기로?
1: 아, 차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는데 네. 라디오를 주로 많이 듣거든요.
0: 예.
1: 그때 이제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0: 예.
1: 그냥 편안하게 이제 듣는 찬양. 그런 것도 좋아해 가지고
0: 예.
1: 네, 늘 듣고 있습니다.
0: 우연히 그냥 채널이 맞춰졌군요.
1: 아니, 그건 아니고요.
0: 예.
1: 극동 방송 얘기는 교회 다닐 때부터 예전부터 많이 듣고 했어요.
0: 알았군요. 그러니까
1: 다른 분들한테도.
0: 그랬군요. 예. 그래서 93.3 대전 극동 방송
1: 네, 늘 맞춰져 있어요.
0: 늘 맞춰져 네. 있고.
1: 네.
0: 30년 방학이면은 극동 방송도 네. 오래 들으셨고 찔림이 네. 계속 있으셨을 것 같은데.
1: 늘 많이 찔리고 있습니다.
0: 오늘 이 새끼라 방송도 좀 들으셨어요?
1: 네, 계속 듣고 있는 중에
0: 네.
1: 문자를 남겨본 거거든요.
0: 문자는 오늘 처음이에요. 그렇죠?
1: 예, 맞아요. 처음에.
0: 오늘 진짜 용기 내셨네요.
1: 네, 방학이라는 말에 찔려서. 10년에, 나 30년인데.
0: 그러니까 코로나 방학, 뭐 5년쯤이야, 뭐.
1: 예.
0: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0525번님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용기 내셨고 문자 보내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네. 이제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열게 해주신 거예요.
1: 네.
0: 보면 이제 내 마음을 내 자체가 못 열더라고요, 보니까. 내 발이 안 떨어지고, 그쵸?
1: 예, 예, 예.
0: 근데 오늘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문자부터가 시작. 응? 30년 동안.
1: 요즘, 예. 네, 교회를 예전에 다녔었기 때문에.
0: 예.
1: 이제 다시 다니려고 하다 보니.
0: 예.
1: 어디를 가야 할지.
0: 어디를 가야 될지.
1: 모르겠고, 예. 예. 그래서 고민 중에 있거든요.
0: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우리 0525번님 사시는 곳 근처에 건강한 교회
1: 네.
0: 저희가 여러 군데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으니까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일단은 전화 연결되면 우리가 선물 드리잖아요.
1: 네. 네네.
0: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1: 아니요, 없네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0: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1: 네.
0: 왜 정차했는데 왜 정신이 없으실까? 전화 연결돼서 드디어 네. 내가 전화 연결됐구나 하면서
1: 네.
0: 자, 제가 선물 제가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고르세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쿠폰,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
1: 네, 유산균이요.
0: 유산균 좋습니다.
1: 네.
0: 유산균. 혹시 지금 방학생이 가정에서 혼자예요? 혼자?
1: 아니요, 모두 방학입니다.
0: 모두 방학.
1: 네.
0: 모두 30년 방학?
1: 아니, 연도 수는 다 각각 제각각인데 제가 제일 오래 방학 중이고.
0: 제일 오래입니까? 0525번님이?
1: 네. 네네.
0: 남편도 방학이에요?
1: 네, 거기도 방학이에요.
0: 자녀도 방학?
1: 네.
0: 자, 이제 그래도 방학이 돌아갈 곳이 있어요. 돌아갈 곳. 30년이든 10년이든 우리 남편은 네. 뭘 좋아할까? 남편은 예. 남편에게 무슨 우리 비타민 예, 레모나 남편에게도
1: 네.
0: 좀 전해 드릴 테니까 오늘 있었던
1: 네,
0: 예를 남편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1: 네, 네.
0: 알겠죠?
1: 네, 고맙습니다.
0: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에 계시는 0525번님 사랑하고 계십니다.

0: 놓지 않고 계세요?
1: 저도 놓지 못하고는 있는데 차마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0: 이제 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손짓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네. 이제 선물을 위해서 주소를 받을 거예요.
1: 네. 네네.
0: 그럼 그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주 네. 용기 내셔서 꼭 가보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0: 30년 방학 이번 주에 한번 끝내보자고요.
1: 계약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네. 아, 계약하면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 따라서 저랑 결단하면서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 네. 네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네.
0: 아멘.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0525번님, 네.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구글 링크 받으면 거기다가 꼭 주소 적어주시고 교회 소개도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교회 갔다라는 그 문자 제가 꼭 기다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대전의 0525번. 눈 빠지게 기다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자, 우리 0525번님 30년 방학 끝내기 직전입니다. 끝내기 직전이에요. 아, 아까 그분 좀 전에 아까 정차하기로 한 분이 정차가 좀 힘들다고 아, 고속도로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분 제가 연락해 볼게요. 다른 방학생 4445 일반 전화로 갑니다. 4445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이신가요?
2: 어메.
0: 예?
2: 예.
0: 어, 혹시 정차 되세요? 잠깐 옆에 정차.
2: 네, 여기, 네, 조기 앞에 가서 할 수는 있어요.
0: 조기 앞에?
2: 연결이 됐지?
0: 예,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 천천히 천천히 그 정차해 주세요. 저 사연 읽고 그럴게요. 있을 테니까
2: 네,
0: 다 되면 얘기하시고 끊지 말고.
2: 네, 알았습니다.
0: 네, 아, 끊으면 안 돼요. 끊을 것 같아. 네, 천천히
2: 안 끊을 거예요.
0: 정차. 자, 네. 8589번님도 방학이라고 보냈고, 아 8860번님 아들 요청하셨고, 27년 방학했다가 3년 전에 계약. 방송은 이번 달부터 우연히 듣게 됐다. 우리 7777번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오, 셋째 아들 며느리 11년 방학 7358번님 기도하고 계시네요. 아, 우리 7155번님도 친동생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가족전도 요청자가 많습니다. 이 방송 진짜 은혜와 사랑이 넘쳐요. 전도방송 최고. 8151번님도 어플로 듣고 계십니다. 회사 동료가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일하면서 매일 극동방송을 듣다가 마음이 열려서 이번 주에 교회 가보겠다고 해서 눈물 나네요. 역시 극동방송으로 복음 전해지고 있어. 어, 앱 깔아줬다고. 이런 역사도 있네요. 6089번님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매일 극동방송 듣다가 마음이 열렸다. 와, 우리 6089번님 그 회사 동료 주소하고 성함 한번 남겨주시면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앞에라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혹시 아직도
2: 예,
0: 정차
2: 거의 다 왔어요.
0: 거의 다 왔어요?

0: 거의 다 왔어요.
1: 예. 자, 이분을 제가 또 놓칠 네. 수 없는 게 20년 방학이라고 문자가 오신 분이셔서 아까 네, 30년보다는 살짝 후배기나 됐어요?
0: 네.
1: 어느 지역이세요?
0: 지금 여흥도 가고 있어요, 친구한테.
1: 어디요?
0: 여흥도.
1: 영흥도.
0: 예.
1: 영흥도가 어디 쪽이죠? 인천 쪽이죠? 네네네. 원래 사시는 곳은 어디신데요?
0: 남동구 만수동.
1: 만수동.
0: 네.
1: 그렇군요. 20년 방학 꽤 길어요, 지금요.
0: 20년도 더 됐어요.
1: 더 됐어요, 사실. 이 방송 혹시 우연히 네. 들으셨어요? 누구 소개로 들으셨어요?
0: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찬양만 제가 항상 유튜브로 들었었거든요.
1: 그러니까 우연히 방송이요?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0: 아니, 남동생한테.
1: 그러니까 소개받아가지고 잘... 들었어요?
0: 예, 예.
1: 남동생은 교회 잘 다니고 극동방송 애청자군요?
0: 그렇죠. 가족들은 다 교회 다니고 저만 방학 중이에요.
1: 얼마나 들었어요, 이 방송?
0: 들은 지는 작년부터 듣고
1: 작년부터?
0: 있어요.
1: 이 시간 네. 3시도 계속 새끼라 듣고
0: 네.
1: 전화 연결하는 것도 들으면서 좀 찔리셨겠는데?
0: 그렇죠, 찔렸죠.
1: 가야 되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인을 주시네요. 네?
0: 예.
1: 4445번님. 네. 아까 제가 선물 부른 거 들으셨죠?
0: 들었어요, 듣기는.
1: 거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0: 저요?
1: 네.
0: 저도 유산균 주세요.
1: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산균 드릴게요.
0: 네.
1: 우리 하나님께서
0: 감사드려요.
1: 우리 4445번님을 여전히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20년이든 200년이든 계속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 시간에
0: 그렇게 듣고 있어요.
1: 결단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네. 사랑해 하나님. 네.
0: 사랑해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저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한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1: 잘하셨어요. 우리 4445번님 찔렸다고 네. 했잖아요.
0: 네.
1: 가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못 갔죠?
0: 네, 매일 찔렸어요. 네, 들을 때마다 찔렸어요.
1: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문자 보낸 거 오늘 처음 문자 보냈는데
0: 네.
1: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신 거거든요, 오늘. 이제 마음이 열리기 같아요. 시작했어요.
0: 네.
1: 이번 주부터 한번 꼭 가보세요.
0: 알았습니다.
1: 가실 교회 있습니까? 아니면 소개시켜드릴까요?
0: 소개시켜주세요.
1: 알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4445번님 제가 교회 잘 다니고 있다라는 그 정말 기쁜 메시지를 제가 꼭 기다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잘 정차해주고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0: 감사드립니다.
1: 예.
0: 네, 아멘.
1: 예.
2: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1: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인천에 계시는 분은 좀 빠르게 끝냈는데 우리 4445번님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여러분 복된 주말 주일 보내십시오.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4: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0: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2026 북한 선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 임마누엘 홀입니다. 강사는 글로칼 네트워크 대표이자 KPM 선교사, 전 아신대 북한 선교학과 정종기 교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태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잠언.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 자기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대지 않고 타는 숯불 위를 걸을 수 있겠느냐? 남의 아내와 함께 잠자는 사람도 이와 같으니 남의 여자를 건드리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도둑질하면 용서를 받을 수는 있으나 훔치다 잡히면 일곱 배를 갚아야 하고 돈이 없으면 자기 집에 좋은 것들을 모두 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음하는 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자기 영혼을 망치는 사람이다. 그런 일을 하다가 잡히는 사람은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여 그 부끄러움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남편이 질투심에 불타 보복할 때 눈에 무엇이 보이겠는가? 아무리 많은 보상이나 온갖 선물을 준다 해도 그 분노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르고 내 명령들을 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다. 내 가르침을 네 눈동자같이 지켜라. 그것을 네 손가락에 매어 네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를 너의 누이라 하고 총명을 너의 친척이라 칭하여라. 그것들이 너를 장녀의 유혹에서 지켜줄 것이다. 내가 우리 집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미련한 젊은이들 가운데 한 정신 나간 젊은이를 보았다. 그는 길모퉁이를 지나 장녀의 집 쪽으로 걷고 있었다. 날이 저무는 황원역에 어둠이 찾아들 때쯤 한 여인이 장녀처럼 꾸미고 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그에게로 다가왔다. 그 여자는 집에 붙어있지 않고 멋대로 돌아다니며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광장에서, 때로는 길모퉁이에서 유혹할 사람을 기다린다. 그 여인은 그를 붙잡고 부끄러움도 없이 말한다. 그래서 당신을 찾으러 나왔다가 이렇게 만났답니다. 남편은 먼 여행을 떠나고 집에 없답니다. 지갑에 잔뜩 돈을 채워서 떠났으니 보름이나 되어야 돌아올 거예요. 그녀는 달콤한 말로 이 젊은이를 유혹하여 그를 넘어가게 했다. 그 젊은이가 그녀를 선뜻 따라가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황소와 같고 졸지에 올무에 걸려든 수사슴 같구나. 결국 화살이 그 심장에 꽂힐 것이다. 그것은 그물을 향해 날아드는 새가 자기 생명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구나.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장녀의 길로 향하게 하지 말고 그녀가 있는 길에서 서성이지 마라. 그 여자는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고 그녀가 죽인 자는 셀 수도 없다. 그녀의 집은 무덤에 내려가는 길이며 사망의 방으로 이르게 한다.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치지 않느냐, 길가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지혜가 서서 외치지 않느냐, 성문들 곁에서 여러 출입문 밖에서 지혜가 소리친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인생들아, 내 목소리를 들어라.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을 얻어라. 미련한 자들아, 지식을 깨달아라.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해줄 값진 것이 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옳은 것이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고 나는 악을 미워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의로우며 그 가운데 잘못되거나 왜곡된 것이 없다. 나의 말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 쉬우며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명확하다. 은 대신에 내 교훈을, 금 대신에 지식을 택하여라. 지혜는 보석보다 값지니 네가 탐내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길 수 없다. 나 지혜는 명철과 함께 살며 지식과 분별력도 갖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

사실과 거짓된 말을 미워한다. 내게는 모략과 바른 판단이 있으며 명철과 능력도 있다. 왕들이 나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나를 통해 바른 법령을 제정한다. 나를 통해 고관들, 즉 지도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부귀와 영예, 수많은 재물과 형통함도 내게 있다. 내 열매는 정금보다 나으며 나의 유익은 수능보다 더 크다. 나는 의로운 길과 공의의 길을 걸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준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태초에 나를 가지고 계셨다. 영원전 맨 처음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세워졌다. 아직 태양들이 있기 전, 샘들이 있기 전 내가 태어났다. 산들이 제자리에 세워지기 전, 언덕들이 만들어지기 전 내가 생겨났으니 하나님이 세상과 들판을 만드시기 전, 세상의 먼지를 만드시기 전이다. 그분이 하늘을 제자리에 두실 때, 깊은 바다 둘레에 대를 두르실 때 내가 그곳에 있었다. 그분이 구름을 위에 두시고 바다의 샘을 확실히 정하실 때, 그분이 바다의 한계를 명하셔서 물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실 때, 그분이 세상의 토대를 세우실 때 나는 그분 곁에서 건축사가 되어 매일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항상 그분 앞에서 춤추며 그분이 만드신 온 땅에서 춤추며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교훈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행복하다. 날마다 문간에서 기다리며 내 문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찾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이다. 지혜가 일곱 기둥을 깎아서 자기 집을 건축하였다. 지혜가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로 상을 차리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마을 높은 곳에서 소리쳐 사람들을 초대하게 하였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시오.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말했다. 와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거기에서 멀리 떠나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걸으세요. 비웃는 자를 꾸짖는 사람은 오히려 모욕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해를 입을 것이다. 비웃는 자를 꾸짖지 마라. 오히려 미움만 산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는 네 꾸지람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여라. 그는 더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는 더 많이 배울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나 지혜를 통해서 네가 오래 살고 네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네가 만일 지혜롭다면 지혜가 네게 유익하지만 만약 네가 거만하다면 너만 손해를 볼 것이다. 미련한 여인은 시끄럽고 제멋대로 하면서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한다. 그 여인은 집의 대문이나 마을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 길을 똑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세요라고 말한다. 또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훔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녀의 손님들이 무덤 깊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방송 채널에서.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0: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본문으로 정상이 아닌 정상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자,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해석을 계속 하시는데요.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오늘은 예수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실천하기 어려운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실천하지? 이상론 아닌가? 현실 가능한 얘기인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면 이 세상은 불법이성하고 오히려 악한 인간들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더 무질서이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은 비현실적으로 보여진다. 자, 구약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말씀의 인용을 먼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자, 일종의 보복법이죠. 보복법. 가장 오래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취지는 본능대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를 빼면 이를 하나 뽑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사실 사적으로 주어진

법이 아니고 법정에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수의 현장은 공정성을 찾아보기 힘들죠. 거기에는 인간의 본능,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보복하는 게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상대가 나를 쳐서 이를 하나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그 상대편의 이를 부러뜨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부러진 내 이는 쓰고 빠지기 직전의 이였다면 상대에게도 그와 비슷한 상태의 이를 찾아서 부러뜨려야죠. 성한 이를 부러뜨리면 위법인 겁니다. 상대가 내 손을 잘랐다면 상대의 목을 자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복한다면 상황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것입니다. 본능을 따라 감정적 대립을 하면 갈 때까지 가게 되고 끝없는 복수혈전, 악순환,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이 연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십니다. 주님은 보복에서 자비로 이동을 시키죠. 39절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 대적하다는 말은 법률 용어예요. 법정에 세우다 고소하다는 뜻입니다. 이 러시아의 유명한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 본문의 은혜를 받았어요. 큰 깨달음을 얻고 그의 삶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군대, 경찰에 들어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신자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악에 저항하지 않아야 한다. 소위 무저항 운동, 비폭력주의, 그리고 평화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 간디죠. 인도의 간디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찰과 같이 법에 의해 무력 사용은 허용해야 하지만 살인과 전쟁은 거부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쟁 반대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전쟁도 거부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국가의 제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은 필요한 것이죠. 이 해석에 이 톨스토이는 문자적인 그런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뭔가 구체적으로 따르시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 나의 오른뺨을 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자, 여러분 여기서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폭력적인 것보다는요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를 가정하면 오른뺨을 친다는 걸 뭐 의미하느냐면 오른손으로 그대로 치면 상대편의 왼뺨이 맞게 되겠죠. 그런데 오른뺨을 치거든이라는 말은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라삐의 전통에 의하면 손바닥으로 치는 것보다 손등으로 치는 게 훨씬 더 모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상대에게 대놓고 모욕과 멸시를 주기 위한 행동이에요. 손등으로 뺨을 맞는 순간 상대는 굉장한 굴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모욕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시 유대인들의 보복부에 의하면 법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보복의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대갚아주고자 하는 거죠. 내가 당한 아픈 만큼 당신도 겪어야 돼.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런 보복의 본능이 있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만큼 당신도 고통을 당해야 돼.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본능을 따라가면 악의 논리가 지배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모욕을 당할 때 직장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주 일어나는데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급진적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급진적.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약자가 아닌데도 기꺼이 약자가 되어주는 거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힘을 숭배하는 세상이잖아요. 힘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힘을 쓰는 건 쉬워요. 힘을 억제하는 이런 본성을 거스르는입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반응을 하죠. 보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 자, 여러분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뭘 보여주었습니까? 권리 포기를 가르쳐주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모욕과 수치를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욕을 하는 청중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권리 주장보다 기꺼이 사랑

환란을 보이셨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화해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내 명예가 훼손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무시를 당하면 화가 나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명예가 훼손될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그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해 우리의 존재가 업되고 다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명예는 다른 사람들이 세우거나 훼손될 수 없습니다. 누가 깎아내린다고 깎여내리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일일이 대적자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굴욕과 수치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폭력의 십자가로 맞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칼을 지니고 다니지 마시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보복을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율법에 대한 주님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힘없이 죽으신, 수치를 당하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 앞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40절을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그 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수님 당시에는 옷은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았습니다. 요즘같이 옷이 흔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에서도 속옷까지도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돼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옷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담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추운 겨울에 그 옷이 없으면 생존권을 침해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그 옷을 요구하는 재판에서 승소했어도 저녁이 되면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당시의 법입니다. 주님은 누가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고 했는데 속옷만 주면 돼요. 그런데 그 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기득권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포기의 삶,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모험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옷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정 소송까지 걸어내 속옷까지 가져가죠 하는데 그 옷까지 줘라.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입니다. 제자들의 급진적 행동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죠.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투쟁적입니다. 손에게 관한한 살벌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권리를 쟁취하고 이권을 두고 다투는 현장은 무섭죠. 여러분, 세상은 권리주장으로 가득합니다. 항상 고민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 권리를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당한 대우와 재판을 피할 것인가? 그 속에서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옷만 내어놓는 수준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요구하지 않은 그 옷까지 내어놓는다, 이걸 파격적이다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파격적이어야 된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미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싸우지 않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파격적인 선을 베풀어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거.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무엇인가 비밀이 있겠죠, 여러분.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학교도 제대로 하고 공부도 한 것 같은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어느 순간 의문이 궁금해짐으로 바뀔 거예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결국 목적하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 때 파장이 일어납니다. 내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삶에 도전을 주는 거죠. 주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그 돈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41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로마 시대에 관행이 있었습니다. 로마 관리나 군인이 어떤 사람에게 짐을 오리 그리까지 옮기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이런 로마 시대 속의 강제 노역의 경험을 했습니다. 로마법이 요구하는 것은 오리 1마일 1000보 정도. 당연히 그런 노역을 요구당할 때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너무 지쳐 쓰러질 때, 그 십자가를 도무지 지고 갈 수 없을 그때에 로마의 병정이 한 사람을 끌어내어 억지로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주님은 그런 노역이 나에게 지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하라는 것인가?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감

감정을 가집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주님은 기쁨으로 짐을 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발적 태도를 말하는 거죠. 자발적 willingness.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 제국의 법을 준수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준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주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남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억울하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죄인을 위하여 의로우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면서도 즐거이 지셨습니다. 누군가 하기 싫어 버린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일을 하는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소명이기 때문에, 소명이라는 말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돈 때문에 하는 일은 힘들어요. 액수를 자꾸 따지면 피곤해집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동기는 언제나 복음이고 하나님, 보스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복음이죠. 하나님이고. 세상은 돈의 힘으로 움직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돈이죠, 돈. 그 이상의 원리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과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의무감으로 살아간,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과 소명자로 살아가는 삶에, 똑같은 직업, 똑같은 직장 속에 있을 똑같은 일이라도 전혀 우리의 반응은 다른 것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까지 가라. 그 심리는 억지가 아니고 기쁨으로. 그 삶의 태도와 질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마저도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자, 이런 마지막 42절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군가 나에게 꾸어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도박하는 자에게 무조건 꾸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흥청망청 남비벽이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베풀면 안 되겠죠. 베품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조하시는 핵심은 관대함입니다. 자비로움이에요. 평소에는 선하게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데 돈 문제가 나오면 얼굴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인색합니다. 움켜집니다. 불안함이 있죠. 존재론적으로 불안한 인간은 움켜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착취와 강탈의 구조예요. 뺏고 빼앗기는 시스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무한히 내어주심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심이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문시도록 부어주신 분, 그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관대함입니다. 용서를 베푸시되 그냥 베푸신 게 아니에요. 무한히 베풀어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계산적이어서는 안 돼요. 너무 계산적이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세상의 사람들이 늘 뭘 고려해요?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늘 따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마저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고 계산 없이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이 넉넉한 하나님의 성품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주님의 품을 닮은 교회는 넉넉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51년 동안 달려오면서 이 민족을 품고 부울경 도시를 품고 세계를 품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민족의 교회를 품고 민족의 교회들을 일깨우는 일을 위해서 디아스포라 교회까지 일으키는 이 로드맵 미니스트리가 잘 진행되고 왔습니다. 주님의 교회들을 사랑하고 일으키는 일들, 코디아라고 이 디아스포라의 해외 5,500만이 있는 5,000교회가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면 그분들이 놀래요. 왜 우리를 이렇게 섬기느냐. 너무 뛰어넘으니까. 전부 뛰어넘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당연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섬기는 일인데 너무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놀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품는 교회는 가슴이 넓어야 합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든 이념보다 훨씬 더 높고 넓습니다. 어떤 경계선에 갇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관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안 내집니다. 주머니가 열려요. 기꺼이 즐거이 섬깁니다. 잘 되는 교회 특징이죠. 움켜지는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퍼주는 교회,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가장 풍성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물론 나누어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푸는 일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산상수원 내 삶은 하나하나 지켜야 하는 규칙의 문제를 접근하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곳까지 가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삶. 앞에 열거한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겠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오해받을 겁니다. 무시를 당할 겁니다. 바보 취급을 당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 그대로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우리가 바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격차가 있습니까? 내 삶과 세상과 차이는 도대체 뭘까? 복음은 우리의 삶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과연 다른가? 예수를 믿고 무엇이 달라졌느냐?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해요. 당신들은 왜 교회에 다니느냐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게 뭐냐는 거죠. 그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그들이 놀라죠. 똑같잖아. 근데 왜 교회 다녀? 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매력은 뭡니까? 다름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만약 우리와 세상과의 전혀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교회의 세속화. 세상이 교회를 닮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너무 빼닮았어. 세상을 닮은 교회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닮은 교회는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설립 51주년 우리 교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세속화 시대, 다름이 뭘까? 세상과 차별화되는 게 뭘까? 여러분, 세상과 차이를 가져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삶의 현격한 차이가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오른뺨을 맞고 나서 왼편을 돌려댈 때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미쳤나? 모자란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달라져요. 아니야. 그래, 저렇게 사는 게 진짜야.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지만 끌리는 힘. 그 세상의 사람들이 입술에서 우리가 얼마나 천막하게 살아왔는가를, 돈이라면 눈에 불꽃이 튀는, 약간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영악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모든 걸 해체하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줬을 때,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속옷을 달랐는데 그 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든지 식비까지 가주는 그 삶은 세상 속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작아도 강렬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만 하면 소수라도 세상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주님은 2000년 전 다른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교회, 그리스도인은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왜요? 산상수원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주님은 급진적 삶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디로 오는 겁니까? 혁명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아니, 정치적 힘으로, 이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띠를 띠고 구호를 외치고 고함을 지르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실천한다면 세상은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은 몇 번 바꾸어도 남았을 것입니다. 아람의 무슬림이었던 이스칸다르 야디드 목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탄을 맞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약간 모자란 사람처럼 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규칙을 준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규칙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의 원리를 몰랐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타산에 안 맞고 이 형이 열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죄인을 위해 내어놓으신 그 일,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누군가

내가 당신이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똑똑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당신 바보야, 예수같이 살아 바보라는 취급을 받는다면 기꺼이 나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약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은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강한 자라야 약한 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불가능함, 비현실, 우리의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어. 그냥 좋은 말씀.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 나는 이렇게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든다면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자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우리의 신분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조폭세계 가보세요. 그들만의 의리가 있어요. 형제애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형제애. 여러분, 조폭세계도 그들은 울타리가 되고 그들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해요. 이방인의 세계에서 사랑이 있고요,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게 만드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래요. 말씀대로 살게 하는 힘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힘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는 당시의 체제와 투쟁하며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섬기는 자로 기꺼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무시를 당하셨고 환대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의 태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 당연합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강자와 싸우지 않고 밀면 밀리는 삶을 사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목도 못 챙기고 살아야 하느냐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은 이 세상에서 쟁취하여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상에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의대로 법대로 너무 따지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정확한 판정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한 말은 우리의 가슴에 폐부를 찌릅니다.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달라도 너무 달라. 전곡을 찌른 말이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는 것. 그걸 우리는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교회 설립 51주년을 맞으며 산상수훈 앞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재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우리의 마음에 드는 교회, 우리에게 유익한 교회, 우리의 전통을 쌓아가는 교회,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주님이 의도하시던 그 교회를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산상순을 통해 대안적 공동체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말씀의 실천이 개인만으로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순 공동체적으로 바라봐야 돼. 그래서 6장에도 주기도원이 나오지만 주기도원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배제하고

개인으로만 들어보면 답이 없어. 이 혼란한 시대에 말씀으로 깨어있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세상의 약자로 치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도무지 찾아보기 힘든 레디컬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정상이 아닌, 근데 사실 정상인, 세상에서는 전혀 바보 같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 나에서는 지극히 정상으로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가 되시고 작은 촛불이 되시고 있는 자리를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 레디컬한 그 혁명적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심으로 승리하시고 주의 나라를 돌이켜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용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부산 수용로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 김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에서 한국교회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김명배 교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인간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와 철학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기독교만의 독특한 인간 이해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 방식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겼다는 신인 동영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육체적 동일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랍비들과 초대교의 교부들도 이런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이성과 사고 능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았습니다.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지혜와 로고스를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인간의 이성

0: 인공은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지 생각하는 존재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감성과 육체, 사랑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관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형상은 왕의 통치권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돌보는 존재라는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을 마음대로 착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의 다스림은 지배가 아니라 청지기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책임 있게 돌보고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마르둑 신화는 인간을 신들을 위해 노동하는 존재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착취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을 지닌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함부로 여기거나 비하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존재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인간은 관계를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인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참된 인간됨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외모나 능력 이전에 하나님을 닮은 존엄과 사랑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대학 김명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석 목사님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가족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손 대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경신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나깨나 불조심합시다. 웬 생뚱맞게 불조심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불조심

친구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당연한 상식입니다. 비참한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자나깨나 이단 조심. 자나깨나 이단 조심. 정말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나깨나 이단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 1980년 후반부에 대한민국에 정말 거센 이단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더니 사회적인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종말론자들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그리고 믿는 자들이 들림을 받는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28일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하필 10월 28일이라고 했을까? 10월 28일은 제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10월 28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왜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 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한국교회는 적지 않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종말론에 유혹된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그 단체에 헌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오신다면서요? 그러면 더 이상 무슨 그들에게도 무슨 재산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가설에 속아서 재산을 헌납한 사람들이 많았고 가정을 뛰쳐나가는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잘 들리거든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잘 안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더욱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도 한 청년이 이단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것을 출입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밤중에 제가 모임을 갖는 그 장소에 찾아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데 모임이 끝나고 나와요. 그런데 이미 같은 교회 청년 한 사람을 데리고 거기에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밤중에 두 사람을 붙잡아 놓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해도 전혀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10월 28일은 내 생일이라니까, 내 생일. 그렇게 강조해도 전혀 그들은 그들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자들이 예언하던 그날에 언론 매체들이 총동원돼서 취재에 나섰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들이 주장하던 날 그 시간에 오셨을까요? 정확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은요, 그들이 얼마만큼 파란을 일으켰든지 이 대한민국의 이단의 세력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잠시 동안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이단자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연기하셨다나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두 청년은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공부하러 미국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들려온 소식은 또 다른 이단에 그들이 가입하고 가족들까지 다 유혹해서 거기에 참석하면서 형제 가정까지도 파탄에 빠뜨렸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단은 매우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단은 우리의 설득이 통하지 않는 우매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자신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냐고 묻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냐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지금도 이단에 속한 자들은 말도 되지 않는 허무 맹랑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경계해야 될 이 이단의 정체를 알기 전 예수님의 시기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있으면 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 내일은 더 오늘보다 영광스러운 내일이 보장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에 대해서 잠시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단은요, 한자 표기가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전통적 신앙 고백과는 다른 교리적 가르침을 주는 개인이나 단체가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오직 바른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모든 것 다 비밀들을 담아놓으셨어요. 그 성경을 일컬어서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천국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은 지옥으로 그 거짓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으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이단은요, 하나님이 창설하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자, 보십시오. 이단으로 유혹한 자들은 가정을 깨뜨리는 자들입니다. 국가에서도 가정을 깨뜨리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그 선을 그어놓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가족의 관계를 깨뜨려 놓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창설하신 교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설하신 가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이단자들은요, 기본적인 삶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삶이 지극히 복받을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도 복의 주관자가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람을 지목하면서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단자들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무서운 일이 거짓 예언자, 적 그리스도, 이단, 분열과 이단의 음모자, 거짓 선생, 다른 교훈으로 남을 분열시키는 자, 다른 교훈으로 남을 분열시키는 자. 이단은요, 분열시키는 자예요. 여러분, 이단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이 다 분열을 시키는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 변질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긍정의 말을 하며 살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긍정의 말을 하기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은지 몰라요. 그런데 부정의 말을 일삼습니다. 부정의 말은 분열시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 각기 배경이 다른 사람들마저도 하나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진원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확언합니다. 교회는 부정의 말을 부추깁니다. 분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그들이 가만히 데려다가 그들과 동일하게 분열을 시키는 자 또 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의 이 모범을 배우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가득 채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모두 다 불명예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라 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이단을 어떻게 경계해야 될까요?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유럽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수많은 이단자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종교개혁 3대 정신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런데 이단자들은요, 오직을 빼버립니다. 그게 성경. 우리도 성경, 내가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렇다. 오직 믿음에서 오직을 빼버립니다.

같으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가운데서도 오직을 빼버리니까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로 고집하게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은 잃어버렸던 교회의 본래 형태를 되찾게 했고, 그리고 잃어버린 교회의 본래 형태를 되찾게 된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개혁주의의 이처럼 3대 표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단을 경계하는 중요한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아주 은밀한 곳으로 부르잖아요. 이단에 빠진 자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정말 후미진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천국이 보장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천국을 선물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이단이 뭐 새까만 탈을 쓰고 그렇게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면 잘 구분할 텐데, 이단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지난 1세기에 이단을 경계하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1세기부터 3세기 기간 동안에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는 그가 경험한 대로 이단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불명예입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 거짓 목사네요? 저는 못 견디죠, 못 견디죠.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 거짓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단자들은 모두 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생들이요, 그리고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배후는 사단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결코 선한 일을 하도록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악한 일로 망하게 하던 자들입니다. 이단을 이렇게 이해합시다. 이단은 사단의 도구로 전락한 자들입니다. 이단을 경계해야 될 이유가, 우리는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사단의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결코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베드로 사도가 경험했던 이단들의 실체는요, 탐심으로 거짓말을 지어낸다고 합니다. 저는요, 베드로서 2장 3절이 이단에 관한 명확한 해석이요, 증거입니다. 베드로서 2장 3절을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측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을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단자들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에 능한 자들이 이단자들입니다. 철저하게 각본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합니다. 더욱이 정통교회에서 신뢰를 받는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어느 날 그들이 각본을 다 짜놓고 한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의 동서를 파악하더니 그곳에 우연을 가장해서 쫙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행한 사람을 선교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새로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포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과분할 만큼 상대해 줍니다. 2000년 전에 벌써 이단자들을 경험했던

베드로는요, 이단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낸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특히 위층에 앉아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지금 대학 캠퍼스는 물론이고 중고등학교 캠퍼스까지 이단자들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그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지 모릅니다. 대학교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 특히 자매들에게 접근하더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고급 화장품, 값비싼 화장품을 선물하더랍니다. 너무 좋았어. 우리 부모도 못해주는 걸. 어느 날은 여러분 명품백도 선물하더래요. 결국 그것이 이단으로 유혹하기 위한 미끼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왜 이 세상은 이단자들이 그렇게 득실거리는 것일까요? 지금은 이단자들이 드러내놓고 활동을 합니다. 왜 이단자들이 갈수록 이렇게 득실거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어낸 거짓말에 유혹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 이상한 교회를 잘못 이해해요. 교회에 막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이단의 먹이가 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단의 거짓말에 유혹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단이 점점 더 왕성하게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단은요, 가족관계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가족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가족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가족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든지 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가족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 있는 가족의 기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향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좀 돈만 잘 벌면 그만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족이 하나님과의 관계선상에 없으면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가족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의 사상을 반대하는 가족이 있거든 가족의 관계를 끊으라고 합니다. 목회 선상에서 이단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목회적인 상담 선상에는요, 가족들이 지금도 이단에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가족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단의 사상을 주장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가정도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눈물로 지새웁니다. 여러분, 가족의 관계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배도 소홀해져요. 이런저런 여러 변명들을 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아닌 곳에 마음이 이끌리고 나니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럽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길을 계속 걷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단을 어떻게 경계해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정말 얼마만큼 중요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이단을 어떻게 경계해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면서 구약시대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을 영적인 롤 모델로 소개합니다. 자, 영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롤 모델은 역할 모범을 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제가 롤 모델 하면 그 발음 틀렸는데 할 거예요. 롤 마들. 누가 역할 모범을 할 것인가? 경신교회는 누가 영적인 모델로 믿음의 역할들을 모범으로 감당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적인 역할 모범

몸으로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적인 역할에 누가 모범인가?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이 영적인 역할 모범을 찾으셔야 돼요. 누가 예배의 모범이지요? 우리 가정에서는 누가 예배의 모범이고 누가 믿음의 모범이지요? 영적인 역할 모범을 찾는데 그 중심 인물로 구약시대의 노아를 소개합니다. 노아는요 가족을 영적 가족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죄악이 너무 관영해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노아 가족들에 관한 내용들에 관한 내용들을 노아가 받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 가족 모두를 영적 가족으로 세웠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8사람입니다. 노아는 믿음의 역사에 획을 그었으면서 베드로에게까지 모범이 되었던 그 증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2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몇 사람만 살아남았지요? 노아의 가족 8사람.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족인 영적 가족이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말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입니다. 저는요 21년 동안 경신교회 예배를 주관하면서 저는 늘 마음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집에 도착하기 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빠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족인 영적 가족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노아처럼 우리의 가족들을 영적 가족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노아에게 도전을 받고 노아의 믿음의 모범을 따라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 가족으로 세웠습니다. 참 베드로는요 장모님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영적 가족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장모님의 손을 붙잡고 일으킬 때 그가 얼마만큼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 즉시로 열병을 앓던 거의 불치병에 갔다 왔던 그 병에서 치유받고 일어섰습니다. 즉시로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과 동행자들의 식사를 섬겨주셨던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영적 가족인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을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을 영적 가족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영적 모범을 가졌으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행적을 선포할 때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더 기억하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됐습니다. 더욱이 성전 미문에서 구원하던 40세가 된 남자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앉은 채로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에게 구걸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으나 베드로는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서 영적 가족으로 세웠는데 무엇으로 영적 가족을 세웠을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돈보다 더 값진 것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가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점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점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침체된 자리에서 점프해야 합니다. 그가 점프하더니
함께 베드로와 동행자들과 수많은 예배자들과 함께

0: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배자의 인생을 펼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영적 가족인 내가 또 다른 영적 가족으로 세울 수 있는 데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영적 가족인 것을 보여줄 때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적 가족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가족입니까?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27-1900번 경신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도 작은 일에 마음이 뒤죽박죽일 때가 있죠. 남 탓을 해보기도 하고 내 탓을 해보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듯 싶다가도 이내 또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가 있죠. 아, 얼마 전 뽀송한 빨래들을 보다가 아, 내 마음도 저렇게 꺼내서 세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고요. 깨끗하고 향기로워질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고 향기롭고 성결하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뿐이겠죠.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망하면서 6월 12일 금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순식간에 마음이 어수선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약함이 뭐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기도 하지만 익숙해져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빨래한 옷들처럼 깨끗하고 향기로울 수 있도록 날마다의 거듭남이 필요하겠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 오늘도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금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 일상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퇴근길인데요. 한 주간도 많이 쓰셨어요. 다들 어디에서 힘저질라 듣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또 출석 체크와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입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브라이터데이의 앨범에서 찬양 함께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가 듣고 왔는데요. 아, 혹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나요? 기분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상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건 일 자체보다도 그 일을 계속 붙들고 있는 마음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빨래를 오래 세탁기에 넣어두면 아무리 깨끗하게 빨았어도 냄새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섭섭함, 걱정, 분노, 불안 같은 감정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탁해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잖아요. 지금 이 시간 혹시 무거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퇴근길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저녁 드시는 분들, 금요 예배 자리로 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4238님 안녕하세요 하고 출석체크 남겨주셨는데 반갑습니다. 6634번님, 9705번님, 9700번님이시네요. 네, 9700번님, 9507번님, 네, 반갑습니다. 아, 또 0327번님, 네, 반갑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은 여러분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교사 이야기 꽃고선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찬양 듣고 꽃고선으로 돌아올게요.

0: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교사 이야기. 금요일 이 시간 우리나라를 찾아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스토리 대표 간사인 이길재 선교사님과 함께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0: 네, 선교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1: 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제주 선교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고요.
1: 네.
0: 이기풍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네. 또 이기풍 목사님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황해도의 여인
1: 네,
0: 윤함의 사모님의 이야기 조금 듣고 끝났어요.
1: 네네.
0: 그래서 사모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 오늘 나눠주실 이야기 정말 궁금합니다.
1: 네. 그래서 다시 1907년 가을로 시간을 돌리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1: 기억하시죠?
0: 맞아요.
1: 우리나라 첫 번째 목사님으로 세워졌던 일곱 분의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요.
0: 그때 그랬죠.
1: 그분들의 첫 번째 사역으로 제주도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던 사건이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이 결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윤함의 사모님이세요.
0: 아, 진짜요?
1: 네. 일곱 분의 목사님들이 제주로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누가 그 길을 가야 할지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0: 네.
1: 목사님들이 누가 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를 할 때 그 소식을 들은 윤함의 사모님은요, 저녁에 남편 이기풍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0: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가서 선교합시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 불쌍한 영혼을 어찌하려고요. 두 말 말고 속히 떠납시다. 와, 사모님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무도 안 가면 우리가 가자.
1: 예, 예.
0: 와, 진짜.
1: 당시 제주도는 정말로 다른 곳이었고.

0: 거든요.
1: 네네.
0: 그렇게 이기풍 목사님 유남의 사모님이 제주로 입도하게 되는 겁니다.
1: 네.
0: 사모님은 남편이 전도하러 떠나면 홀로 목사관을 지키며 어린 자식을 또 키우시는 거죠. 그러다가도 가까운 동네에서 산모가 출산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바로 달려가서 분만을 도와주곤 하셨대요.
1: 오, 네.
0: 평양에 있었던 성교병원에서 배운 간단한 부인과 사역의 경험으로 제주에서 많은 산모와 아기를 살려냅니다.
1: 와, 네.
0: 사모님은요, 제주에 이름난 산파가 됩니다.
1: 그래, 그러니까요.
0: 네, 또한 네. 몹쓸병에 걸려서 죽은 마을 사람들의 시신이 방치되어 있을 때
1: 네.
0: 마을을 찾아가 시신을 정성껏 처리해 주었고요. 동네에 글을 모르는 여인들을 모아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1: 와, 윤함의 사모님은 근데 당시에 네네. 여성들이 글을 잘 몰랐던 경우가 많잖아요.
0: 그렇죠.
1: 언제 또 글을 배우고 의학 같은 걸 공부하셨던 거예요?
0: 그 1903년 이기풍 목사님과 결혼한 이후에요. 평양에 숭의여학교에서 공부해서 이분이 숭의여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1: 그러시구나.
0: 예.
1: 네.
0: 또한 육아법과 위생교육을 받음으로 선교사역을 준비합니다.
1: 아, 준비된 분이셨네요.
0: 네. 뭐 제주에서는 네. 옛날 말로 우스갯말로 반의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였다고 하시거든요.
1: 반의사다. 예. 네.
0: 사실 1915년 이기풍 목사님이 건강이 악화되어서 치료를 위해 제주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까지 제주 여인들의 친구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 윤함의 사모님이세요.
1: 근데 이기풍 선교사님께서 제주에서 건강을 좀 잃으셨나 봐요.
0: 네네.
1: 당시 제주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주도는 아니었겠죠.
0: 그렇겠죠.
1: 네. 근데 선교사님 어떻게 좀 잘 회복하셨나요?
0: 네. 목포에서 이제 건강을 좀 회복하시고요.
1: 네.
0: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은 바로 제주로 향하지는 못하세요.
1: 네.
0: 당시 광주 북문안교회 목회자로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1927년에 다시 제주를 찾은 두 분은요, 5년간 전도자로 제주도민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대요.
1: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아내이신 윤함의 사모님 있으시고
0: 네네.
1: 또 자녀들 그때 첫째 아들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0: 네네, 맞습니다.
1: 자녀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0: 두 분 선교사님 가정은요, 열정적인 선교사역을 하시죠.
1: 네.
0: 사실 그 선교사역 하는 과정 가운데 아픔도 있었어요. 자녀 6명 중에 셋째 아들 사준은 10살 때 제주에서 넷째 아들 사영은 2살 때 광주에서
1: 네.
0: 첫째 딸 사라는 18살 때 순천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1: 다 어릴 때 네. 조금. 네.
0: 사실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늘 남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이기풍 목사님은 전라도 지역에서 전도자로 열정을 다하시거든요.
1: 네.
0: 1930년대 중반 여수의 우왕리에서 이른의 고령에 이섬 저섬 남해의 섬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은요. 1940년 11월 15일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1: 네.
0: 일제히에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1: 네.
0: 그곳에서 가진 고문을 당한 후에요. 그 감옥에서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사실은 일본으로서도 부담스럽잖아요.
1: 그쵸,
0: 병보석으로 네. 풀려나세요. 근데 안타깝게 풀려난 지 일주일 뒤인 1942년 6월 20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십니다.
1: 감옥에서 건강을 정말 완전히 잃으셨네요.
0: 네. 고문이 아주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이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켜내셨던 믿음의 거인이신데 제주도로 그냥 처음 가셨던 선교사님, 그냥 목사님 요 정도만 알고 있었던 제가 좀 부끄러워지네요. 네.
0: 이런 만성의 시간을 원했던 건 아닌데
1: 네네.
0: 분위기가 조금 분위기를 조금 전환해봐야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잘 전환이 되어야 될 텐데
1: 네.
0: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피디님 네. 제주도 여행은 여러 번 다녀오셨죠?
1: 네, 맞아요. 자주 갔죠.
0: 혹시 제주도 가시면 그래도 갈 네. 때마다 꼭 방문하는 장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곳 좋아하세요?
1: 저는 네. 함덕 해변을 자주 가는 것 같아요.
0: 네네.
1: 네, 아름다워서.
0: 함덕 해변.
1: 네. 네네.
0: 저는 제주도 일정 대부분이 선교학교 강의나 제주 선교 역사 순례를 위한 방문일 경우거든요.
1: 그러시군요.
0: 근데 이 순례할 때 순례 첫날 꼭 방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1: 네.
0: 모충사라는 곳인데요.
1: 모충사?
0: 네, 혹시 네. 모충사라고 들어보셨어요?
1: 처음 들어봤는데 모충사?
0: 그럼 네. 어떤 이름, 모충사란 이름 들었을 때 떠오르시는 이미지는요?

0: 절인가?
1: 그렇죠.
0: 예. 느낌, 네.
1: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0: 네.
1: 그 제주에 사라봉이라는 곳 언덕에, 그러니까 제주 네. 공항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면 되거든요. 거기에 가시면 모충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0: 그래요.
1: 이 모충사는요, 사찰 이름은 아니고요.
0: 네.
1: 이 모충사의 그 한자 뜻을 보면 누군가의 충절을 사모하고 기리는 사당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0: 그렇군요.
1: 예,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조성한 공간인데요.
0: 네.
1: 지금도 매년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당이 있는 장소입니다.
0: 네.
1: 그런데 놀랍게 이곳에 제주 기독교 역사의 첫 순간을 알린 인물이 있습니다.
0: 오, 그래요?
1: 그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0: 네.
1: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는 이기풍 선교사님과도 아주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0: 오, 그래요. 사당의 제주 기독교 첫 시작을 알린 신앙인이 그런 이야기가 있다.
1: 네.
0: 사당에 있다.
1: 그렇죠? 예,
0: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1: 네,
0: 거죠?
1: 그 모충사에는 크게 세 개의 기념탑이 있습니다.
0: 네.
1: 1794년 제주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0: 네.
1: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양곡을 사들이고 제주 도민을 살려낸 이 드라마로도 참 많이 만들어진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0: 오, 그래요?
1: 은여 반수 김만덕의 묘와 기념비가 있고요.
0: 네.
1: 또 1909년 제주 의병 항쟁을 기념하는 기념탑을 세워 의병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0: 네.
1: 이렇게 기념탑에 쓰여 있는데 순국지사 조봉호 기념비라는 이름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0: 조봉호.
1: 네.
0: 네.
1: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믿음의 선배입니다.
0: 그렇군요.
1: 먼저 모충사 입구에 세워진 안내문에 기록된 글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이 글 안에 오늘의 퀴즈 정답도 들어있으니까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0: 조봉호는 1884년 제주 한림읍 귀덕리에서 분홍 조만형의 장남으로 태어나 19세 때부터 경신 숭실학교 등에서 수학하고 기독교에 귀의한 후 1912년 애월읍 금성리에 교회를 건립 선교활동을 하였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독립희생회를 조직하여 회원 4,550여 명으로부터 헌금 1만 원을 모아 상해로 송금한 사실이 탄로되어 주동자 60여 명이 체포되었다. 그는 동지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홀로 감당하고 대구 형무소에서 복역 중 1920년 4월 28일 37세의 나이로 옥사하였다. 그는 생명과 재산 모든 것을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하였으나 유해도 유가족에게 인도되지 않았다. 그가 잠든 묘도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1977년 도민의 이름으로 그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어 기념비를 세웠다. 정부에서는 고인에게 1963년 대통령 표창,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이런 분이 계셨네요.
1: 네.
0: 조봉호 선생님.
1: 네, 잘 네. 모르셨죠?
0: 네, 잘 몰랐어요.
1: 조봉호 선생은 19살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립한 서울의 경신학교에서 공부합니다.
0: 네.
1: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0: 네.
1: 방학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배운 신학문을 나누고 시대 상황을 전하는 일을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도 한 전도자였습니다.
0: 네. 제주 원주민들 중에서는 이 조봉호 선생님이 정말 초창기에 이 신앙인 되신 분이신 것 같은데 한국교회에서는 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사실 한국교회보다 우리나라 한국 그 독립운동사에 더 많이 알려진 인물이세요.
0: 그렇군요.
1: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0: 네.
1: 그런데 어쩌죠?
0: 네.
1: 조봉호 선생님 이야기는 또 한 주간 꼭 묵혀놔야 되겠는데요. 지금 시작하면 이 귀한 이야기가 중간에서 또 끊어질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네.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시죠?
0: 네, 한 주간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퀴즈 준비되어 있죠?
1: 네네.
0: 네.
1: 사실 제가 오늘 퀴즈의 정답을 조봉호 선생님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최근 몇 주간 이 퀴즈가 너무 쉬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를 조금 수준을 높였습니다.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네. 저를 잘... 원망하실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네. 하지만 잘 맞히실 수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이 조봉호 선생은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었지만 또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0: 네.
1: 이 조봉호 선생이 1919년 상해의 임시

0: 정부가 수립되자 제주도민들과 함께 자신들을 희생해서 그곳에 1만 원 가까이 되는 그 독립군 군자금을 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 오, 네.
0: 그때 어떠한 단체를 만드는데요.
1: 오.
0: 그 단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어렵다, 어렵다.
0: 예, 보기는 두 개입니다.
1: 좋습니다.
0: 1번 독립희생회.
1: 1번 독립희생회.
0: 2번 독립협회.
1: 2번 독립협회. 네. 자신들을 희생하여서 이렇게 또 모임을 만들어서 헌금을 모아서 네. 상해로 송금했다.
0: 피디님, 저희 네. 퀴즈가 쉬워지는 이유는 피디님 때문인 것 같아요.
1: 네. 아, 그래도 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또 잘 맞춰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 조봉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진짜 너무 궁금한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하기로 하고요. 선교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네, 박희봉의 음성으로 나의 가는 길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꼬꼬선 퀴즈는요. 오늘 조봉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었는데 이 조봉호 선생님께서는 크리스천이시면서 독립운동가셨죠. 1919년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제주도민들과 함께 자신들을 희생해서 1만 원 가까이 되는 독립군 군자금을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단체를 만드셨는데 그 단체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보기 1번 독립희생회, 2번 독립협회였는데요. 정답은 투구투구투구투구투구. 네, 함께 자신들을 희생해서 네, 독립군 군자금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이름 1번 독립희생회, 2번 독립협회였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1번 독립희생회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이 희생에 제가 조금 강조를 해서 그런지 정답을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좋습니다. 거의 정답 맞춰주셨고요. 한두 분 정도 오답이 보이기는 하지만 거의 맞춰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두 분 추첨해서 제가 선물 링크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잘 작성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또 작은 자극에도 어수선해질 수도 있고 그 연약함이 또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빨래한 옷들처럼 깨끗하고 또 향기로울 수 있도록 날마다의 거듭남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렸는데요. 그래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면 보이지 않던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걱정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감사보다 불평을 더 많이 말하게 되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답답해지고 영적으로도 좀 지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고 짧게라도 기도하고 찬양 한 곡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우리 영혼의 창문을 여는 일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오늘 하루 얼마나 바쁘셨든지 하루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들어오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요 예배 자리로 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마음의 창문, 영혼의 창문을 여는 그 길 가운데 서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맑아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성령의 바람 제이어스의 음성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주일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금요일 오늘은 광주 광산구 우산 천변길에 위치한 광주 창대교회 한상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람에게 소원이 있듯이 인격이신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십니다. 사람의 소원과 갈망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의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갈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소원을 위해서 누군가 수고해 줄 때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갈망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갈망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섭리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선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 죄를 짓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 아들의 이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임마누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워하셨으면, 얼마나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셨으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을까요? 나는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와 같이 살고 싶다.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 사업 가운데, 너희 고민 가운데, 너희의 죄 문제 가운데, 너희 연약한 문제 가운데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와 같이 살자.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하겠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죄사하며 목적만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합니다. 성도 개인의 삶은 성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삶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갈망은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 위하여,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동행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임마누엘의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고, 왜 천국을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죽은 다음에 내세를 보장받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기울여보지만 여전히 비극과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래도 죽은 다음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망이 따라다닙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다닙니다. 죄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구의 허물이 드러날 때 허물을 보고 확대해서 소문을 내면 마귀의 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하고 기도합니다. 그를 살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연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화목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부부가 사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싸우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누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의도는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 이것은 예수님의 일이지만 마귀의 일은 죄짓도록 하고 타락하게 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마귀를 섬기는 일, 마귀를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도둑질 당합니다. 죽임 당합니다. 멸망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교회 가운데 이끌어들이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은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살리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원수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일을 좋아하는 겁니다. 죄 지는 일, 죽이는 일 좋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은 다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을 따라가면 주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면 세상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을 거절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 본능적인 것들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본능, 기질적인 것들을 감싸고 변호하고 끝까지 붙잡으면 성령님은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마귀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죽이는 일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 잘난 꽃, 못 보는 것,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인류가 경험했던 가장 심각하고 구원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왕으로 출발했지만 세 가지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유혹적인 사건 앞에서 그는 엎드렸기 때문에 그의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세 가지 시험을 거뜬히 이기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배자여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왕권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멸류관을 기대하고 산다고 한다면 이 왕의 정신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서 누가 왕이냐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세 가지 시험 기억하십니까?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0: 내 인생을 즐겁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돈이냐 하나님이냐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육체의 본능, 육체의 소욕대로 내 욕심,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 것이냐, 나를 드러내고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살 것이냐, 나냐 그리스도냐, 나냐 하나님이냐의 시험입니다. 또한 너는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마귀를 두려워서 마귀를 섬길 것이냐, 철자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의 경배의 문제입니다. 아담이 싸웠던 문제요, 우리 주님의 싸웠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일마다 사건마다 우리는 매일 이러한 세 가지 시험에 직면합니다. 내가 왕이냐 사탄의 왕이냐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였지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는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사울왕처럼 왕권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을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왕권을 누리고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능력있게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성경에 이 많은 약속이 있는데도 가난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험 때문입니다. 세 가지 시험, 주님의 세 가지 시험에 승리하셨기에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셨기에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고 선포하셨기에 나는 주님을 믿고 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왕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왕의 싸움에 승리하신 주님의 늠름한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 나도 그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돈이 하나님처럼 보이던 시절도 있었고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 마귀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을까 해서 우상 숭배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 가운데 참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으로 첫 시험에서 승리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왕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싸우니 주님, 나도 이제는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결과를 부르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금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창대교회 한상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54국에 1217번, 062-954에 1217번 광주 창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BS의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BS 게시판입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2026 북한 선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 임마누엘 홀입니다. 강사는 글로컬 네트워크 대표이자 KPM 선교사, 전 아신대 북한 선교학과 정종기 교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태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0: 02-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성도는 무엇으로 끝까지 서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예, 성도는 무엇으로 끝까지 서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끝까지 서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삽니다. 다 이름은 있으시죠? 다 이름은 있지만 우리의 모든 진짜 직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거룩한 무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가운데 살 때부터 여러분 시험 가운데 놓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가요? 좀 더 자고 싶은데, 아니면 먼저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우선하는 생각들,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성취적인 욕구들이 먼저 막 솟아오를 때가 있죠. 우리는 눈 뜨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성도는 어떻게 끝까지 서야 하는가? 우리는 지난 앞선 시간에 이미 그 전신갑주 중에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허리에 뭐를 해야 되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믿음의 방패. 네 가지를 살펴봤죠. 오늘은 그 이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가 어떤 겁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원의 투구, 또 하나가 성령의 검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그리고 이어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진짜 우리가 승리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의 삶을 사면서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가 먼저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로마 병사들은 그 천 그리고 가죽 거기에 쇠를 덧대거나 주조한 투구를 썼습니다. 투구를 쓴다는 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떤 투구를 쓴다고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구원의 투구. 왜 그럴까요? 사단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은 의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즉 우리가 죄로 인해 무너질 때마다 어떻게 너희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 구원의 끝까지 붙어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떨어지지 말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에서 우리를 멀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의 싸움은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생각, 확신을 붙들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이 구원의 투구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장하신 겁니다. 여기에 보니 구원 투구로 이미 그것을 삼으셨는데 구원을 자기 머리에 투구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신에 대한 무장을 묘사하신 거죠. 이 전신갑주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투구를 받아서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쓸 때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소망의 투구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장차 미래에 대한 관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아, 나는 예수 믿었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 받았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구원은 세 시제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시제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모든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는 그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죠.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칭의입니다. 즉 과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칭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또한 여전히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현재의 구원의 시제는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화는 구원을 받은 칭의의 용서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죄와 더불어 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빚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 바로 그 과정이 성도의 견인이며 성화의 과정인 거죠. 여전히 완성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우리를 다듬고 빚으시고 조각품 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워가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때로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오늘도 서 있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내 어떤 확신이나 내 자신이 있는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죠.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한 완성된 구원의 몸을 입게 되는 과정, 바로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칭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의 서정인 지금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자신이 개선되고 내 자신을 증진시켜서 구원을 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은혜로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빚어져가고 있으며 그 은혜로 마지막 완성될 영화의 과정 속에서 소망과 미래를 품고 우리는 이 구원의 길에서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구원의 새 시제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며 지금도 구원을 이뤄가고 있으며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제 완전해서 내 자신이 구비되어서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셨고 완전한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내심으로 그 순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의 목소리를 듣는 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여전히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내 자신에게조차도 낙심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구원을 흔들고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7절에 이 모든 일에, 이 일에라는 단어가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 우리는 완전할 수도 없고 완벽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뭔가 결심을 하지만 결심조차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우리를 덮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누구의 힘으로 싸웁니까? 우리 자신의 힘이요? 아니요. 전신갑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주었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적 세력이든 어떠한 실체든 어떠한 배후 세력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이 39절의 결론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누구도 연약해 보여도 내 자신조차도 스스로 낭망하며 내 자신조차 무엇이 된지 못한 것 것처럼 여겨지는 존재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면, 내가 그 안에 있다면 그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며 영원한 사랑의 보증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제 여섯 번째 전신갑주인 성령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성령의 검은요, 방어용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공격용 무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풀어놓았습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표현된 것은 이 레마가 뭐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한 계시여서가 아니라 바로 특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의 선포를 상징하는 말이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을 내가 갖고 있어요. 긴 칼이라고 여겨봅시다. 그런데 전투에 나가서 내가 그 전쟁에서 함부로 그냥 막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칼을 분명히 보면서 자신이 맞고 분명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찔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칼이 있다고 함부로 휘두른다고 해서 효과적인 방어와 공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레마는 바로 그런 겁니다. 즉,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것, 발화된 말씀으로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레마죠. 지금 성령의 검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검이란 단어가 장검이 아니라 마카이라라는 단검입니다. 즉, 근접한 거리에서 싸울 때 우리가 분명히 그 약점과 그리고 한 번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 단검인 거죠. 그러면 이 단검으로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 마귀들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데 그 생각 속에 의심을 불러넣고 감정을 우리에게 휘몰아쳐서 무너뜨리게 만들죠. 그 첫 번째 그 거짓된 현장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말씀이 적용되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을 하자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둘 말씀 사이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없는 말씀을 하와가 여기에 덧대어서 이야기하죠. 뭘 말했을까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만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슬쩍 넣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심판을 약화시키죠. 정녕 반드시 죽습니다. 먹는 날에는. 그런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심판을 슬쩍 약화시켜버리죠. 여러분 뭘까요? 검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검은 손에 쥐었으나 그 검에 든 날이 무뎌졌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올바르지 않아요. 무기는 가졌다고 여겨지지만 정확하게 사단의 괴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말씀의 칼이 날카롭지 않아요. 여러분 무딘 칼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패배하고 만 거죠. 칼을 손에 쥐었다고 이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사단의 괴계에 맞서서 우리가 분명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목적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요, 바로 이렇게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지만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어요. 이것이 인류의 대표의 원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무너졌던 자리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승리의 현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 세상이 원하는 그 크기, 능력, 세력,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힘이라는 것으로 이기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와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 시험 속에서 무엇으로 승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요구하는 유혹과 시험에 맞서 분명하게 그 성령의 검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으면 성도 또한 무엇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사단의 간계에 맞서 우리 또한 적실하게 공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력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이야말로 사단의 간계에 맞서서 우리가 유일하게 찌를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단지 우리가 읽고 이것을 위한 삼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얼마나 그 찰나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미혹하는 그 영적 괴계들이 많습니까? 그 유혹, 그 두려움, 그 정죄함, 그 탐욕 속에 우리를 눈내서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괴계들 앞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이 기록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지킵니다. 여러분, 나 홀로 선다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혼자 믿음이 좋다고 그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설 때 우리는 견고한 진을 가진 우리 모든 공동체 가정이 되어서 그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막아낼 수 있고 바르게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거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적과 기준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정말 암송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가는 성도의 귀중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는요,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이지 우리는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이 결코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또 한 번 이 바울의 간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요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여러분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와 간구길래 모든이라고 표현할까요?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방언으로 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 때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요? 말씀을 따라. 자기 생각, 내 이익, 내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는 영적인 경계태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뗄래야 뗄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감정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에 빠지죠. 내 판단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 없는 기도는 감정으로 흐르기 쉽고 기도 없는 말씀은 어쩌면 의미 건조한 그런 지식에 국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취해야죠. 그런데 성령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역동성 있게 기능하기 위해서 영적 경계태세가 바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 모든 것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내 뜻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되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싸우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붙들어주시는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과 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신갑주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요 영광스러움이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졸 때가 아니잖아요. 졸은 자는 마귀가 삼킨다니까요.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을 단지 눈뜬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게 서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 그 한 명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서로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보니요, 여러분 지금 연금 상태에 있죠. 그러나 그곳에서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자신의 건강이 더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모든 형편이 더 나아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비록 내게 나는 묶여 있으나, 20절 말씀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 있지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바울의 혼자만의 고백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백성으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어서 구원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복음의 사자,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사명자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해요. 우리는 다른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모든 영적 전쟁의 최고의 마지막 끝에 서는 건 무엇일까요?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자신의 성공을 세상에 입증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바울이 고백한 그 어떤 순간에서도 비록 나는 매여 있지만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 그 복음의 증인이 된 자리, 그와 같은 그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 승리의 마지막 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그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승리와 영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의 본질로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서야 할 마지막 본질, 마치 바울이 묶여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움신하지 못하고 나조차 자유롭지 못한 것 여길지라도,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든 죄의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운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바로 바울처럼, 주님, 내 입술을 열어 담대히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형편은 메인 것 같아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승리와 그 영광이 복음의 승리와 승전가로 선포되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이 마지막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모두의 승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의 검으로 싸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이미 승리 안에 있으며 이긴 싸움을 싸워갑니다. 바울 또한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외적인 형편으로는 묶인 바 되었고, 그리고 어쩌면 자유 또한 구속되어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었고 진정 복음을 아는 믿음의 승리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와 같이 그에 대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 비록 새집, 가택, 연금당한 곳이었지만 그는 우리에게 오늘도 간절히 구했던 이 기도의 제목처럼 이태 2년 동안 그 모든 매였던 자리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승리했고 또한 우리

0: 우리 또한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매여 있는 학교같이 직장같이 아니면 여러 상황 속에 묶여있을지라도 그 묶인 자리에서 나는 묶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입을 열어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침없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승리의 깃발을 꼽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1국에 2633번, 062-521-2633번 광주 영천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날 때 돌파하려 하기보다는 뒷걸음질하기가 쉽습니다. 인생의 거인을 만날 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것으로 안위를 삼게 된다면 그 순간이 지나 골리앗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으로 거인을 향해 돌진할 수 있습니다. 우울함의 거인, 알코올의 거인, 불안의 거인을 믿음의 물매를 돌려 물리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거인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거인을 향해 돌진할 때 그들도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거룩한 이름 붙들고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죠.

서 있는 곳마다 김동욱의 찬양 구주에서 의지함이 찬송이 편곡된 곡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나눈 첫 찬양은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영어 찬양 들으셨고요. 그리고 조수아의 그 이름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인생의 거인을 만나고 있다면 오늘 이 방송 꼭 붙드시고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물매를 던지는 놀라운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면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세 곡 더 듣고 오셨어요. 한웅재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그리고 세바스찬의 영어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두 곡의 찬송 들으시고요. 강중현이 찬양하는 믿음으로 살리라까지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거인을 향해 물매를 던지길 소망하며 찬양 듣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손재석의 음성으로 듣고 왔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샤론의 꽃 예수 그리고 강명식의 진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곳곳에서 믿음의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물리칠 믿음의 용사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마음을 붙들고 계신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나 또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세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는데요. 문자들 기다리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서현실이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약한 나로 강하게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주보요 러십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송 들으셨고요. 인생의 난관을 향해서 물매를 던지자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찬양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신 줄 믿고요.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도 복된 주말 되시고요. 또 건강한 주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문자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1: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15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초점을 두고 총 16편으로 쓰였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신 마지막 한 주, 사랑과 열정, 그리고 대립과 혼란이 가득했던 그 한 주간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5번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례적으로 대낮이 암흑에 덮였을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 서서히 죽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의 팔과 못 박힌 손발의 고통은 둘째치고 갈수록 몸이 축 내려가는 바람에 숨쉬기가 어려웠죠. 이외에도 많은 육체적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온 인류가 범한 모든 죄를 감당하셔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거짓말, 모든 악한 말과 생각, 모든 배신, 모든 비판, 모든 살인 등 셀 수 없는 많은 죄들을 감당하셔야 했죠.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보다도 죄에서 비롯한 온갖 고통,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짐이 예수님을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선입견, 게으름 등의 죄를 혼자서 외로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로선 그 고통을 헤아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겸손히 온 인류가 이 세상의 첫날부터 지어온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을 택하셨고 모든 권리를 버리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암흑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0: 난지 어떻게 알았어?
1: 벽에 부딪힐 때 낸 소리를 듣고 알았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벌써 몇 년인데.
0: 근데 여기가 어딘지 알아?
1: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전에 유월자 식사를 함께했던 데서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아. 주님과 함께 식사했던 거기서.
0: 근데 이게 무슨 징조일까? 해는 온데간데 없고 정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질 않아.
1: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건 확실해. 혹시 우리 주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
0: 주님 돌아가셨을까?
1: 모르겠어.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너무 어두워져서 골고다로도 집으로도 가지 못하고.
0: 안드레, 이제 우린 어떻게 하지?
1: 해가 다시 비추기를 기다려야지.
0: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이대로 해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1: 난 솔직히 햇빛이 다시 비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어.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는 이 상황에.
2: 어서 말이야, 너희가 왕이라고.
3: 이건 내 거야.
4: 예수님은 점점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더 이상 숨을 쉴 기력도 없었고 숨을 못 쉬다 보니 정신도 희미해지고 심장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죠. 게다가 정신적으로 죄의 결과인 많은 고통과 수치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입은 바짝 말랐고 눈도 가슴도 타들어가고만 있었죠. 예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잊혀지고 버림받은 채 홀로 죽음을 기다리셨죠. 예수님은 자기의 순종과 의지로 온 인류의 죄를 감싸 안으셨고 더 이상은 그 결정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었죠.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모든 죄를 떠안고 대신 고통받으셔야만 온 인류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고통과 비난 그리고 수치를 견뎌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앞에 놓인 어두움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 고개를 숙이시며 큰 소리로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오후 3시가 지나자 어둠이 서서히 물러났고 도시의 사람들은 또다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안식일 전에 가장 바쁜 상인들이 제일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죠. 공개 재판과 십자가형 때문에 사람이 몰리는 바람에 한동안 손님이 없었기에 그들은 더욱더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슬슬 나와 각자의 구역에서 순찰을 돌았고 집에만 갇혀있던 아이들은 신나서 텅 빈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니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창문으로 아이들을 지켜봤죠. 몇몇 사람들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거리에 모여 대화의 꽃을 피웠고 세리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아 예루살렘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0: 누구세요?
5: 저예요, 요한.
0: 요한, 잘 왔어. 선생님은?
5: 돌아가셨어요. 날이 좀 밝자마자 군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걸 제 두 눈으로 보고 왔어요.
0: 그럼

0: 어머님은, 선생님 어머님은 모시고 왔어?
1: 아, 예.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가 안전한지 먼저 확인하려고 저만 먼저 왔어요.
0: 여긴 안전해. 아직. 누가 어머님을 보기 전에 어서 가서 모시고 와.
1: 예. 자.
2: 야고보.
3: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절 오랜 시간 동안 준비시켜주셨어요. 나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0: 하지만 제가 왜 그 사람들을 위해, 아니 예수님을 죽인?
3: 우린 그들을 용서해야만 하잖아요.
0: 용서요? 왜 용서해야 하죠?
3: 예수님께선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1: 아, 안드레, 혹시 베드로는 못 봤어요?
2: 여기 있어. 날이 밝은 다음에 누가 도시 구석에 숨어있는 걸 발견하고 여기로 데리고 왔어.
1: 그래도 다행이에요. 어제 그렇게 뛰쳐나가서 걱정했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2: 아, 따라와 봐. 근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1: 조심이요? 왜요?
2: 아, 뭔가 이상해. 구석에서 얼굴을 감싼 채 신음소리를 내면서 몸을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고만 있어. 그 누구와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 마치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니까.
1: 저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베드로. 베드로, 저 요한이에요.
2: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아무리 노력해도 반응이 없더라고. 요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모습 처음이야. 어렸을 때부터 늘 날 지켜주는 용감하고 강한 형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1: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번 사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2: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1: 모르겠어요.
2: 예루살렘을 떠날까? 여긴 정말 안전한 거야?
1: 모르겠어요.
4: 예루살렘 거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지만 뭔가 다른, 뭔가 이상한 기운이 아직 돌았죠. 처음엔 아무도 느끼지 못했지만 오후가 지나 안식일이 되자 조금 더 민감한 몇몇 사람들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있던 안나스가 그중 하나였죠. 날이 조금 밝아지기 시작했을 때 안나스는 가야바에게 서둘러 최대한 많은 의회 구성원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바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몇 개 있었기에 안식일 이후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야바에게 만날 사람 목록을 만들어주고 본인은 성전 옥상에서 예루살렘 거리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뭔가 궁금해져 동쪽을 향해 가서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곤 깨달았죠. 아직도 도시에는 사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양도 당나귀도 소도 새도 그 어떤 동물도 아직 소리를 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늘에 그 많던 새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아래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 상인들이 장사하려 외치는 소리,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등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귀에 물이 들어간 것 같았죠. 안나스는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5: 무슨 일이야? 왜 아직도 가축들이 울질 않는 게야?
6: 번쩍! 번쩍! 어서 문을 열게. 어서! 성전 문을 열라고.
5: 뭐지?

0: 운전하는 나밖에 없었는데. 저 빛은 또 어디서 들어오는 게야? 안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1: 거기 누구요? 누구야? 보자. 누구 들여보낸 적 있나?
2: 아니요, 없습니다.
1: 그럼 저슬은 뭐야? 보자. 나랑 함께 가보자. 무언가가 있단 말이야. 안뜰로 통하는 문이 열려있잖아. 저기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기 누구야? 저 빛은 어디서? 여기 기다리고 있어. 안돼, 지성수가 안돼. 어떻게 된 거야? 지성조를 가르던 저리 휘장이 반으로 찢어지다니. 어떻게 이래? 안돼! 네, 나가! 지성조에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다. 아무도 지성소를 보면 안 되는데, 게다가 이렇게 텅 비어 있다니. 아무도 지성소를 보면 안 되는데, 비어 있는 지성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안 계신다고? 지성소가 비어있다니! 지성소가 비어있다니!

0: 이제 그만 안나스님 없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정이 있으셔서 많이 늦어지는 것 같네요. 자자, 다들 주목해 주세요. 종족수가 찼으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사렛 예수가 예상보다 빨리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어려운 결정을 더 빨리 내려야만 합니다. 곧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총독님의 조언을 따라 예수 무덤에 로마인 보초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1: 대제사장님, 또 로마인들을 개입시켜야겠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우리 민족을 죽이게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0: 로마 보초를 세우기로 한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치려 한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1: 하지만 대제사장님,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0: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 베다니의 소문 기억나세요? 예수가 자기 친구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냈다는 소문이요.
1: 하지만 대제사장님, 혹시 예수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겁니까?
0: 아니요, 그렇다고 한 적 없습니다. 더 말 실수하기 전에 먼저 제 말을 잘 들어봐요. 제 생각엔 예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가서 나사로 때처럼 예수 역시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릴 것 같습니다. 그럴 기회를 제자들에게 줄 수는 없죠. 그리고 그 무덤엔 로마 인장이 새겨질 것입니다.
2: 로마 인장이다.

0: 저도 알아요. 도도익은 정말 탐탁지 않다고요. 저 역시 그의 무덤을 로마 상징으로 훼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종동님은 그 시체를 훔쳐가려 하는 자들에게 로마 인장보다 더 큰 경고를 줄 만한 게 없다는 걸 강조하셨거든요. 이 무덤에 손을 대면 죽을 각오를 하란 경고죠.
1: 그 무덤은 어디 있나요?
0: 나세렌 예수의 친구란 자가 자기가 사용하려 했던 무덤을 내어주었더군요. 예수가 죽은 골고다에서 그리 멀지 않다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그쪽으로 시체를 옮기고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예수의 제자들을 본 사람들은 우리에게 바로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리려 합니다.
2: 그 말씀은 그 제자들도 다 모아서 로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까? 대체 어디서 멈추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 손에 피를 묻혀야 하냐고요?
0: 자, 먼저 차근히 제 말을 좀 들어...
2: 아니요, 전 이제 손을 떼야겠습니다. 우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미련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평생 동안 후회할 만한 일이지요. 전 이미 후회하고 있습니다.
3: 자, 이쪽으로요.
4: 자, 이쪽.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3: 자, 조금만. 저기 보이세요? 오른쪽으로.
4: 전에 누가?
3: 아니요, 새 무덤입니다. 요셉이란 사람의 무덤이에요.
4: 자, 이쪽. 자, 자.
3: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4: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3: 말씀하세요, 백 부장님.
4: 이 무덤을 지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3: 예? 이 무덤을 왜 지켜야 하는 겁니까?
4: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무덤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3: 누구의 명령인가요?
4: 종동님이요.
3: 근데 왜?
4: 대제사장이...
3: 가야바 대제사장님이요? 그거 왜?
4: 제가 이해하기론 이분의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릴 거란 소문 때문에.
3: 대체 누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믿는 대제사장님은 대체...
4: 어쨌든 명령이라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나가죠. 이 무덤을 봉인해야 합니다. 어서요.
3: 아직은 안 돼요. 여인들이 와서 시체의 향유를 바르기로 했단 말입니다.
4: 이 안엔 아무도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그 아무도요. 밖에서 제 부하들이 이 무덤을 큰 돌로 막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어서 나가죠.
3: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4: 자, 어서 나갑시다.
3: 어떻게 이런...
4: 미안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자가...
3: 예?
4: 내 생각엔 이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 아무도 그의 시체를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지요.
5: 금요일 해가 저물 때 제자들은 목숨을 위해 흩어져 숨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학자들은 그 다음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이 나뉘어져 있던 상태였죠. 로마인들은 온 도시를 순찰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는 많은 채찍과 폭력으로 만신창이가 된 주님의 몸만

많이 있었습니다. 곧 오실 구원자를 믿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사라진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외에도 우리 믿음은 기도를 통해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늘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곧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친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죠. 원수들을 위해서도요.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해도 우리 역시 용서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도와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 예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15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출연 서령범, 김종환, 서혜정, 박영재, 장민혁, 배정우, 김연아.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 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1961년 한 의사가 미국 펜실베니아주 로세토라는 마을에 농장을 마련했는데요. 그는 마을 주민들의 심장병 발병률이 이웃 마을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로세토 마을의 경우 55세에서 64세의 주민들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65세 이상의 심장병 발병률도 미국 전체 평균의 절반이 되지 않았다고요. 이런 결과는 당시 의학계의 관심을 끌어 학자들의 그 원인을 조사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웃 간의 유대감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로세토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지 않고 경제적 혹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는 등 서로 간의 유대감이 남달랐다고 하죠. 이런 유대감이 경쟁적인 삶에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여서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죠. 사람은 사랑할 때 건강해지고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기쁘게 할 수 있고 공동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곁에 도와줄 이웃은 없는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119편 114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은신처이자 방패시고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 기도. 그 기도를 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텐트메이커스의 주기도 들으셨습니다. 종교에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기도는 나의 바램을 말하고 불안한 미래를 놓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쪽을 대부분 기도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내 삶에서 가득 차기를 바라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라운 월십의 나의 악함은 나의 자랑이요, 빨간 약의 여호와는, 그리고 오영은의 부흥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라나타 뮤직의 In His Time, 모리스 챕만의 In Your Presence, 레이 볼츠의 Thank You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간절한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그리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나누고 자유하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은 그것을 금식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테픈 맥워터의 Amazing Grace, 존 레딕의 God Turn It Around, 브랜든 레이크와 필 위컴, 그리고 에센셜 월십이 함께한 Love of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흔히 인생을 나이에 따라서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곤 합니다. 때로는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때와 은퇴 시점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30년씩 나눠서 인생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잘 준비해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 뒷부분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이 연약해지는 우리의 육신을 뒤로 되돌릴 순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건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육신의 건강, 우리의 장막은 낡아지지만 영혼의 건강은 주님으로 채워질수록 나이가 들어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나이와 정말 상관없이 어제보다 더욱 주님으로 채워져가면서 주님이 더욱 깊이 거하시는 하루 또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샤론의 꽃 예수, 그리고 어노인팅의 찬송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되는 지식으로 우리 안에, 아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어떤 분이신지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로 우리의 삶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선의 찬양으로 함께 하신 내 모든 시험부가 온 침을, 그리고 이어서 김동욱의 목소리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두 곡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0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대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윤성의 음성으로 보내드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 예수 나의 산소망, The Light Worship의 음성으로 함께하시죠.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은 겉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 신앙을 하고 있었지만 속의 마음으로는 누구도 모르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찾고 찾는 순전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간절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졌기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밖의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가슴이 뛰는 말씀을 듣고 놀라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내리는 것도 내가 보리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베델에서 꿈으로 보았던 바로 그 광경입니다. 나다나엘의 순전함에 대한 참 특별한 축복입니다. 주님은 1만 번 드린 형식의 제사보다 주를 향하여 순전하게 마음 모아 드린 예배를 진정 원하십니다. 순수할수록, 순전할수록 더욱 기뻐하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디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미가 6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켜켜이 쌓인 상처, 복잡한 마음, 많은 생각으로 씨름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순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부흥한국 싱어즈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두 곡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신화 콰이어의 내가 예수 믿고서, 그리고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남성합창단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함께 하시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남성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레이스 투 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랜디 로스웰의 영어 찬양으로 주 다스리네, 그리고 이지희의 클라리넷 연주로 오 신실하신 주, 두 곡 더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달빛 가스펠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기프티드의 새로운 찬양인 것 같아요. 어떤 모습입니까? 들려드렸습니다. 잔잔하면서도 담백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 참 좋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는 너무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죠. 송영주 씨의 연주였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죠? 저도 잘 있었습니다. 한 주간 또, 지나보면 굉장히 지나왔기 때문에, 아유, 또잘 지나갔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생각해보면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이 치열하게 살았다는 말이 맞기도 합니다. 그냥 별일 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견뎌내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참 감사한 것은 그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그 은혜가 또 깨달아지는 이 늦은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준일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는요,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국내에 정말 많은 하나님 앞에 또 허락된 찬양하고 있는 우리 국내 CCM 찬양 사역자들의 곡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예배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귀한 찬양들과 함께 하시죠.

에스플랜의 사랑을 퍼뜨리자였습니다. 아유 참 이찬양도 저는 처음 듣거든요. 처음 들어봤거든요. 준비하면서. 아, 참 너무 잘해요. 잘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내 거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라는 말을 하고 내가 성취했을 때 그때 기분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기분이 참 좋죠.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누군가의 원함을 우리가 도와서 이루어줄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기쁨도 참 우리에게는 큰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우리가 훨씬 더 진심으로 누군가를 축하해주고 또 누군가의 완성을 위해서 도움이 됐을 때 우리가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고 충만함을 느낀 경험이 많다는 거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을 퍼뜨리자라고 했을 때 뭔가 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우리의 몸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또 우리에게 세상에 알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너무 재기발랄하고 참 좋네요.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계십니다. 또한 곡의 찬양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분은 지금 활동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활동하셨던 사역자분이시고요. 이 찬양이 오랜만에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륜의 앨범에서 듣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지.

류네, 그래도 사랑하는지였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찬양이야, 가요 아니야,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앨범이 2008년에 나온 앨범이거든요. 그런데, 1990년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시스템의 앨범의 곡들이 훨씬 가사가 중의적인 표현들이 많았어요. 되게 재밌죠?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좀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에 이렇게 CCM 곡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가사들이 조금 그 성경의 메시지나 아니면 신앙적인 표현들이 좀 진하고 대신에 음악적인 뭐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음악적인 여러 가지 장르들이 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 전에는 가사의 표현이 좀 중의적인 가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가사의 내용은요, 제가 이 가사를 이 윤형제랑 같이 작업했었거든요. 기억이 나는데, 그 돌아온 탕자, 네, 를 딱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아버지가 매일매일 나가잖아요. 아들을 기다리러 매일매일 나가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돌아오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잃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바닥을 경험했을 때그 생명을 부지하고 싶어서, 삶을 이어가고 싶어서 후회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들의 감정, 이 고백에는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무 말 없이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 아들은 울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지만 어떤 말을 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아들을 안고, 그를 씻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서 다시 그 아들의 위치를 회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이 곡에는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감격

기억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구나라는 고백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이 땅에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주신 다양한 생각과 마음과 아이디어로 주님 주신 마음을 나누고 있는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상품이나 신용이 있는 상품은 잘 팔립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많은 증거를 댑니다. 학자들은 책을 쓰면 주석을 붙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근거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죠. 마치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이와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천국과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된 보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강중현의 주는 완전합니다. 프레젠 워십 4집에서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강성은의 너의 집으로 가자, 삭개오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맞아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는 약속의 무게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도 그분이 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성취되어 가는 모든 회복과 성취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이 모든 과정이 참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비롭기도 하고요.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요, 문자 사연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 같습니다. 계신 곳에서 길지 않은 사연 상관없고요. 신청곡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은요, 잘 모아서 오는 주 토요일날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청한 주신 곡을 바로바로 틀어드리는 게 아니라 잘 모아서 내일 방송까지 잘 모아가지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죠. 다가오는 토요일 날 사연과 신청곡을 일괄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기도의 제목들 또 찬양들 원하시는 찬양들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잘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곡 더 들을까요? 주나목이 부릅니다.

주나목에 힘을 내 였습니다. 목소리는 문영재 목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나목은 형제 듀엣으로 이루어진 팀이었어요. 문종 목사님, 문영재 목사님 두 분이 형제신데, 정말 두분다 해외에서 열심히 목회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입니다. 뭐 방송을 못 들으시겠지만. 자, 지난 한 주간도 사연과 신청곡이 올라와 있습니다. 5015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조금, 그다음에 문자 좀 깨졌어요. 근데 이제 조금 많이 늦었네요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6월 6일 01시 56초에 올려주셨거든요. 대부분, 진짜 빠를 때는 01시 한 08초? 04초에 올려주신 적도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말, 여전히 1등이십니다. 네. 4628님. 게시판, 네, 앱으로 올려주셨어요. 네. 이른 새벽 중현님,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함께 들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네, 4628님, 파이팅입니다. 아, 우리 왕의 청자이시죠? 6428님. 인생 최대의 추구,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맞아요. 인생 최대의 추구. 뭔가 추구한다 그러잖아요. 바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동행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온 마음 다해, 최선으로 힘을 다해, 최후의 승리를 바라며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여기는 LA 아침 9시가 넘은 시간. 잠에서 완전 해방. 이 또한 도우심입니다. 아이고, LA에 계시는군요. 이제 또, 늘 말씀드리지만, 6428님 건강 늘 조심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7282님, 네, 제가 지난주에 에어컨 공사 사연을 올려주셔가지고, 혹시 에어컨 설비를 하시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바로 답해 주셨어요. 설비는 하지 않아요. 대신 에어컨 공사 때문에 집에 있기 힘들었죠. 무사히 에어컨 공사는 마쳤답니다. 저도 창작 활동을 하는데 책도 집필하고 작사도 하고. 오, 네, 그렇군요. 책의 내용도 올려주셨고, 네. 백수지만 취미로 창작 활동을 자주 하네요. 아니요, 창작 활동하고 계신데요, 왜 백수예요? 네. 그 활동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440님,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여학생입니다. 요즘 시험 기간인데 찬양 들으면서 공부하다가 잠깐 힐링합니다. 제가 노력한 만큼 시험도 잘 보겠죠? 항상 기도로 시험을 준비합니다. 주님, 오늘도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 야,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할 수

굉장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맞아요. 힘이 없으면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해요. 네, 그 물리적인 힘도 힘이지만 그 정신적인 힘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정말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2440님, 시험 잘 보고 계시죠? 맞아요. 지금 이제 기말고사 시즌에 다 돌입했거든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엄청 예민합니다. 네. 모든 기말고사를 보시는 학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아직 뭐 중고등 학생들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대학교 대학원생들은 지금 기말 시즌일 거예요. 밀린 과제들 하고 계실 텐데 힘내시고요. 네. 6월 7일. 6월 7일 01시 00초 신기록입니다. 5015님 출첵이요.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윌럽 집회 갔다 오셔서 참 좋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윌럽도 행복하겠다라는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맞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윌럽은 정말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팬이든 예배자이든 간에 서로 어울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세상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떤 성경적인 말씀, 복음의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건 명확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또 함께 교제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노는 교제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이 서로 간에 나누어질 때그 안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그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시고 온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2537님, 목사님, 찬송이 너무 좋아서 기다리다가 자기도 몇 번이에요. 감사드려요.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방송이, 아, 그래요. 이 시간이, 졸음을 참기에는 좀 힘든 시간이기도 하죠. 네. 6282님,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신청합니다.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찬양 있잖아요. 마커스 버전으로 내일 준비해놨어요. 6282님, 내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9918님께서 신청곡 남겨도 안 나오더라고요.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는데, 아이고, 네. 배달 사고가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신청곡 올려주시면, 네. 반드시 틀어드릴게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바로 틀어드리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한 주만 더 기다리셨다가 토요일 날 들으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6428님, 주가 필요해 찬양으로 새벽 밤 시간인 한국에서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제일 감사한 시간, 여기는 LA 아침입니다. 먼 산에 헐리우드 로고가 엄청 또렷이 루프탑에서 보였는데, 요즘 이곳 날씨가, 흐림이라, 네. 흐려도 보고 싶네요. 먼 산에 헐리우드 로고가. 네,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6488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는 내일 제 신청곡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시험 기간에 있는 모든 시험 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또 곡을, 선물의 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어떤 곡보다도 이 노래가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유윤종의 주 나의 평안 골라봤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현종의 주나의 평안이었습니다. 힘이 좀 나셨나요? 힘내 막 소리 지르는 것도 힘이 나고 뭐 응원 막 하는 것도 힘이 나지만 평안을 선포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힘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평안한 것, 그쵸?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과 오늘 토요일 순서를 또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한 시간이라고 하지만 뭐 한 시간 채 안 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 저런 것 이야기하고 또 저도 음악을 듣다 보면은 정말 시간이 금방 갑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른다고. 절대적으로 흐르지만 상대적으로 흐른다. 뭐 이런 얘기죠. 24시간, 1분이 60초.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시간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적으로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기도 하고 상당히 느리게 가기도 하죠.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시공간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평안은 뭘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평안이겠죠.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신 구세주로 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사랑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분으로 내 삶에 있는 것.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모든 시공간은 다른 의미가 될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귀하디귀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 항상 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곡의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곡은 김인식 목사님의 사나 죽으나이고요. 마지막 찬양은 소망의 바다의 소망의 바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싱그러운 6월의 햇살이 나뭇잎마다 가득히 부서지는 토요일 새벽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면은요, 온 세상이 지치지도 않고 더 푸른 빛을 길어 올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치열한 삶의 자리를 지켜내시느라 몸도 마음도 조금은 지치셨을 텐데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말만큼은 저 푸른 나무들처럼 주님의 은혜 아래서 마음껏 숨쉬고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친 영혼의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시간

6월의 장미. 하늘은 맑아오고 푸르름은 깊어가는데 연달아 피어나는 5월의 남은 장미들.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저리 고운 향기로 피어나 지친 세상의 길목마다 사랑을 건네는 향기로운 삶이게 하소서. 이혜인님의 6월의 장미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벗어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내려갔다. 거기서 유다가 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고 그녀를 맞아들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였다. 다시 그녀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였다. 그녀가 아들을 더 낳으니 그 이름을 셀라라 하였다. 그녀가 그를 낳았을 무렵에 유다가 그 집에 있었다. 유다가 자기의 맏아들 엘을 위해 아내를 취하니 이름이 다말이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이 여호와의 눈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가 그를 죽이셨다. 이에 유다가 오난에게 너는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 내 형의 동생의 우물을 행하여 내 형의 씨를 일으키라 하고 일렀다.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것을 알고서 자기 형수에게로 들어갔을 때

형에게 씨를 만들어 주지 아니하려고 자기의 씨앗을 바닥에 흘리니 그가 행한 일이 여호와의 눈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가 굳어 죽이셨다. 그러자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너는 내 아들 셀라가 다 자랄 때까지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가부처럼 살라 하고 말하였는데 사실 그는 같이 하면 굳어 자기 형들 같이 죽을지 모른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에 다말이 자기 아버지 집에게로 가서 살았다. 여러 날이 지나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죽었다. 유다가 위로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시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떼의 털을 깎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다말의 귀에 보라. 그대의 시아버지가 자기 양떼의 털을 깎으려고 딤나로 올라오고 있다. 라는 말이 들려왔다. 이에 그네가 가부의 우복을 벗고 가라. 개로 얼굴을 가리고 위장하고서 딤나로 들어가는 길목인 에나임 오구에 나가 앉았다. 이는 셀라가 다 큰 것을 그네가 보았으나 자기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네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네를 보고 몸파는 여인으로 여겼다. 그네가 자기 며느리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가 길에 앉아 있는 그네에게 다가가자 보시기에 내가 그대에게 들어가고 싶네 하고 말하니 그네는 당신이 내게로 들어오신다면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그가 내가 가축 가운데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라고 말하니 다시 그녀는 그러면 당신이 그것을 내게 보낼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내가 네게 줄 만한 담보물이 무엇이겠냐 하고 되물으니 그녀는 당신의 인장 반지와 당신의 꿈과 당신의 손에 든 지팡이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그가 그네에게 건네고 그네에게로 들어가니 그네가 구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졌다. 그네가 일어나 떠나가서 자기 얼굴에서 가리개를 벗고 다시 가부의 옷을 걸쳤다. 그 후에 유다가 그네의 손에 담보물을 돌려받고자 자기 친구인 아둘람 사람의 손에 염소 새끼를 들여보내고 그가 그네를 찾지 못하였다. 그가 구곳 사람들에게 에나임 길에 있었던 그 몸 파는 여인이 어디에 있어 하고 물으니 그들은 오히려 여기에는 몸 파는 여인이 아예 없어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가 내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고 구곳 사람들도 여기에 몸 파는 여인이 아예 없어 하고 말하더라 라고 전하였다. 그러자 유다는 자칫하면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터이니 그녀로 하여금 그것들을 가지도록 내버려두라.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거늘 그대는 그녀를 찾아내지 못하였도다 하고 말하였다. 석 달이 지나자 유다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아내를 부화하였다. 보라, 그네가 몸을 팔았고 마침내 아기까지 가졌다. 이에 유다가 너희는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도록 하라 하고 명하니 그녀는 끌려 나오면서 자기의 시아버지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 물건들이 임자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졌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 이 물건들 곧 인장 반지와 끈과 지팡이와 모두 누구의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하고 덧붙였다. 이에 유다가 알아보고서 그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는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네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 후로 그는 다시는 그네와 어우르지 아니하였다. 마침내 그네가 아이 낳을 때가 이르니 보라 일이 터졌다. 그네의 배에 쌍둥이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네가 아이 낳을 즈음에 갑자기 한 아이가 손을 내밀자 산파가 그 손을 붙잡고 빨간색 실을 떼어주며 이 아이가 먼저 나오는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가 자기 손을 뒤로 빼니 보라 그의 동생이 나오는 것이었다. 이에 그네가 어떻게 너는 스스로 박차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니 무사람이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다. 이어서 그의 형제가 나오는데 그의 손목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또 한우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속

0: 속히 쾌유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 하시죠.
1: 저는 1986년생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다 평양에서 사셨습니다. 태어났고요. 저희 외할머님 같은 경우는 6.25 한국전쟁 당시에 참모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맨날 낙동강 전투 얘기하고 북한에서 들으면 또 용 스토리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제 수산물 상점 지배인 외할머님이 하시고 그렇게 잘 호요식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외할아버지 때문에 추방을 당합니다. 백암이라고 하는 지역은 높은 산, 백두산 인근에 있는 지역인데 여름이 없어요. 겨울 있고 봄이 있다가 겨울이 다시 오는. 그래서 옥수수도 안 되고 이런 감자만 되는 이런 열악한 지역에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추방당해서 농장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아버렸어요. 저희 집안은 다 평양말을 쓰는데 저 아버지만 지방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방에서 북한의 이런 평양의 엘리트들이 누리는 그런 말들을 저희 부모님을 통해 듣는데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추방을 당했으니까 북한의 출신 성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출신 성분이 뭔지를 잘 알잖아요. 출신이 좋았으니까. 근데 추방 당하고 나서는 출신이 좋을까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김씨가를 찬양하다가 갑자기 추방당해서는 김씨가를 원망하는 집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저는 학교 가면은 찬양하는 거에 세뇌 교육 받는데 집에 오면은 기스하는, 그건 학교 가면 찬양해야 되고 집에 오면, 그러니까 이런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럼에도 저희 집에서는 밖에 나가면 절대 집안의 얘기를 하지 마라. 하는 날에는 정치범 수용소로 잡혀간다.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서 집에서는 온갖 한국 노래와 하지 말라는 모든 걸 하고 밖에 나가서는 장군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선자의 모습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중국에 친척이 있어서 1960년대에 해산 쪽으로 문이 열리면서 해산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처럼 중국 친척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중국의 친척분이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니 그 영향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몽골로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내몽골은 한국으로 오는 하나의 통로였어요. 근데 내몽골에 친척이 있다 보니까 내몽골로 와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몽골에 가면은 이제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앞뒤가 다르게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97년도에 탈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에 왔는데 북한 스파이들이 많고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혼란스러움 생긴 거예요. 한국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한국으로 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친척인 한 고모님이 집사님이셨어요. 영길교회를 다니셨는데 영길교회를 같이 다니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준다는 꼬임에 넘어서 새벽마다 집사님 손 잡고 다녔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구찬송가 360장이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근데 그 찬양만 부르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다음 해에 저희가 이제 북한에 가게 됐는데 북한에가 농사일을 하면서 갑자기 뭔 생각이 나냐면 멜로디가 떠오르는 그 360장의 멜로디. 나와 함께 하시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평안이잖아요.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신하게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나 마음껏 불러보고 싶다, 이 찬양을. 그땐 찬양인 줄 몰랐죠. 찬양이라고 뭐 알려주기보다 그냥 음악이라고 들었으니까 아, 이 음악 부르고 싶다. 다음 해에 다시 중국으로 와서 찾아보니까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이었는데 정말 부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때부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누구도 이 질문에 답을 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서 김일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뇌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저는 집안에서 뭘 배웠을까요? 김일성 웃기고 있네 이러고 배웠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 당시에 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많은 분들이 기분 나빠하셨어요. 조그만 새끼 이렇게. 근데 한 선교사님이 진지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그게 기도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기도가 대화를 하듯이 하라는.

근데, 아니, 뭔가 존재가 믿어져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대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먼저 찾고 싶었던 거죠. 그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을 하려면 어디 가면 될까요? 하늘에 가면 되죠. 하늘에. 하늘에 못 가니까 산에 가야죠. 그래서 산에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갔습니다. 그루터키, 나무 잘려놓은 그루터키 거기에 딱 서서 기도하다가, 아, 서서 기도하면 좀 교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딱, 그러다가 언제까지 기도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 스스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도 한 시간. 무릎을 안 꿇었던 사람이 한 시간 무릎 꿇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게 무릎을 꿇은 거지. 나중에는 이게 무릎이 너무 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을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사지라. 살면서 처음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을 보다가 성경 책은 멈춰져 있는데 환상. 성경이 너무 번져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눈은 뜨고 있어요. 눈 감고 꿈꾸듯이 그 실제로 일어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김일성 광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 뜨고 보니까 비가 엄청 내리는데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비전을 12살 때 봤어요. 성경을 보는데요. 꿈에 대한, 환상에 대한 얘기는 성경이 엄청 많아요. 사무엘상 3장만 보더라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나널 부르지 않았어. 사무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12살이었으니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고요,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되는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만약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거라면 하나님 다시 보여주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거는 두 번, 세번 보여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김일성 광장에서 말씀 대언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 간증하고 있지만 제가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김일성 광장에서 제가 이 간증을 똑같이 할 겁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서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죄를 지어서 그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을 막 느끼고 있는데 예수님 같으신 분이 오시더니 내려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예수 일생 보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책도 사복음서까지 아직 못 갔을 때였어요. 그런 예수 일생에 대해 잘 모를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처럼 보면서 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위해서? 부모님도 나를 고난의 행군 때 버리고 도망치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인격적인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죄값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에 깨닫게 됐는데 한 5분 정도가 구찬송가 185장을 부르더라고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도요, 예배를 통해서도, 옆에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형제와 자매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어떻게 들리냐면 환상에 깨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섯 분의 불려지는 찬양의 가사가 여전히 예수님이 저한테 나너 위해 십자가 줬는데 너뭐 해? 하나님이 콜링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가 믿어졌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믿어지게 해야 믿어지는 거더라고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그냥 하나의 사건처럼 저는 그냥 역사, 기록된 역사, 현재 일어나지 않는 역사.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한 이 성령의 경험을 해보니까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ING 사건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지금 죽으셨구나. 이게 현재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에 도단한 모나고 거친 감정들이 있다면 오늘 새벽, 아침, 하루 종일 6월의 푸른 그늘 아래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는 내일 새벽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습관이 절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의 습관이 궁금합니다. 이 습관에 대해서 한 심리학자 웬디 우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하루 반복하는 생각과 행동이 쌓여 결국 이 습관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책 가운데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섯 가지의 모습, 여섯 가지의 습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죠.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데도 말이죠. 둘째,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비교는 감사보다 부족함을 먼저 보게 만들죠. 셋째,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너무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다섯째, 다른 사람의 좋은 점보다 단점에 집중하고 먼저 의심하죠. 그러면 마음의 기쁨도 함께 사라지는데 말이죠. 여섯째,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기를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나누지 않는 삶은 점점 메마른 삶이 되어갈 수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 습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셨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며 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 순간의 습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의 문을 열어볼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의 첫 찬송 내 주여 뜻대로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시험 받을 때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우리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매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참 세상에 냉정하고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일반 통행이 아니라 쌍방 통행이에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죠. 사랑은 책임을 짓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은 끝없이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

0: 해주고 싶어.
1: 찬송가 373장에 보면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노뇨.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죠. 목자 없는 양떼를 보시고 로마의 학정에 수탈을 당하고 억압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0: 먹게 보내라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순종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훈을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순종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지. 서산으로 해가 기울어 노을이 광야에 깃들 때쯤 됐죠. 예수님 곁을 떠날 줄 모르는 군중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뭐가 있어야 주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요새 한국 교회가 크다고 자랑하고 외관으로 화려하게 지었다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자랑하고 천국의 양식도 복음의 소식도 신유의 은사도 떨어져 가는 한국 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송 한 곡 더 올려드리고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오늘의 기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오늘도 김성혁 형제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당부하노니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거와 감사를 올리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온전한 경건과 거룩함 가운데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다. 아멘. 국가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청하신 바라 라고 하셨으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로 국민과 국가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국민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혁명한 정책을 펴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유익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해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북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완전한 방법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새벽 시간 보내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으로 덮여있던 마음의 우물을 다시금 열고 메말랐던 심령 위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의 말씀이 다시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사랑과 순종의 삶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보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변화하는 북한 해외 노동시장과 관련한 보고서가 또 한 달 전쯤에 나왔더라고요.
1: 네. 통일연구원의 정원희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0: 북한 경제 박사님이고 중국에도 좀 수차례 왔다 갔다 하시면서
1: 네.
0: 직접 북한을 목도를 하면서 북한을 이제 실제적인 모습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중국과 러시아 사이 변화하는 북한 노동시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서
1: 네.
0: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의 임금과 조건까지 달라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북한 노동자를 이런 낮은 임금으로 비교적 쉽게 쓸 수 있었는데
1: 네.
0: 지금은 예전처럼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중국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일종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해줬습니다.
1: 와, 이게 경쟁이 붙으면은 그 반대로 경쟁이 붙은 대상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0: 네. 수요가 올라가면 공급이 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
1: 네.
0: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1: 그럼 얼마나 오른 건가요?
0: 보고서에 따르면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임금은 최근 약 50% 전후로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 50%면 100달러 받던, 예를 들어 100달러 받던 거 150달러 받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월 2,200위안 정도였는데 지금은 3,500위안을 줘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중국 사업가의 증언이 있습니다.
1: 한 달에요?
0: 네.
1: 네.
0: 3,500위안이면 저희 돈으로 한국 돈으로면 70만 원 정도 되네요.
1: 달러로 그럼, 하면 한 516달러 정도.
0: 네,
1: 500달러가 그렇습니다. 넘네요.
0: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만 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1: 네.
0: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일해도 별도 수당을 잘 요구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야간수당, 건강 관련 조건, 휴식 조건까지 계약서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 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싼 노동력 문제만은 아니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이게 저희의 외화벌이의 진실 가운데 여러 주제에서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지만
0: 네.
1: 참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에 붙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뭐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어떤 부분들인가요?
0: 그러니까요. 이게 국제사회 제재가 있고 원래 신규 네. 채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은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보내야 되는데
1: 네.
0: 이 두 국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건 좀 문제인 것 같긴 하죠. 그래서 가장 큰 배경은 러시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렇죠. 군 동원이 됐고
1: 그쵸.
0: 인구가 감소됐고 외국인 노동자 단속 등이 겹치면서
1: 네.
0: 건설, 농업,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졌습니다. 당연히 러시아의 눈이 북한 노동자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러시아가 더 높은 임금과 조건을 제시하면 북한 노동자나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매력적인 파견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북한 노동자를 붙잡기 위해서
1: 네.
0: 일 잘하는 북한 노동자를 붙잡기 위해서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달라진 거죠.
0: 네.
1: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소개해 주세요.
0: 뭐 정면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이렇게 북한 노동자를 두고 약간 역할이 달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뭐 수산이라든지 뭐
1: 네.
0: 의류 뭐 이런 가공, 제조업 분야에서 여성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였죠. 임금도 비교적 낮은 편이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뭐 건설, 그런 인프라 분야에서 남성 노동자를 많이 활용했었죠. 뭐 벌목공도 있었고요. 그리고 임금도 중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월에 한 300달러 수준, 러시아는 1000달러 이상이라는 구조를 보고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런데 최근에는 이 구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여성 노동자, 수산물 가공 노동자, 그리고 제조업

0: 그렇죠. 농업 분야 수요까지 현재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여성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보이는 그런 사례도 속속들이 포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이게 러시아 수요가 그만큼 계속해서 커지면 북한 노동자나 뭐 북한 당 차원에서는 그저 좋은 일이겠어요.
0: 그렇죠. 근데 북한 노동자에게 좋은 일이니까 이런 건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임금이 오르고 조건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1: 그렇죠.
0: 실제로 일부 노동자들은 중국보다 러시아를 선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아, 중국은 따리버리 수준이고, 그러니까 떠리버리 수준이다, 이런 얘기겠죠. 러시아는 가장이 벌어오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건장한 남성들이 돈을 벌어오는 수준이다 라는 말까지 나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좋은 변화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1: 네.
0: 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그 돈이 노동자에게 온전히 가는 거냐, 요거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거죠. 해외 파견 노동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통제하고 임금의 상당 부분을 당국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그만큼 당국이 가져가는 비용이 또 올라가는 거죠. 노동자의 처지가 조금 나아져도 가장 큰 이익은 결국 북한 당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렇게 저희가 뭐 중국과 러시아의 차이, 전과 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노동자들은 또 생각해보면 그저 북한이 가라는 대로 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0: 네.
1: 저희랑은 뭐 전혀 다른 상황이죠. 저희야 뭐 회사도 결정할 수 있고 부서도 결정할
0: 그렇죠.
1: 수 있고
0: 네.
1: 뭐 국가는 더할 나위 없는데 북한의 노동자들이 파견지를 선택을 할 수는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노동자 파견이라고, 해외 노동 파견이 어떤 거냐면, 내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1: 네.
0: 그냥 일반적으로, 북한 그 상부에서 그걸 결정하잖아요. 이른바
1: 그렇죠.
0: 이제 TO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각 기업소에서 은밀하게 이걸 갈 만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약간 추천을 받는 거죠.
1: 네.
0: 그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의 뭐 당성이라든지 사회적 배경, 그 다음에 토대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 뭐 친척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 뭐 비판적인 행동을 했거나 그러면 당연히
1: 네.
0: 이제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뭐 탈북 가족이다?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상부에서 결정하는 구조인 거는 확실한 거죠.
1: 네.
0: 당연히 이제 뭐 누가 어디에, 내가 어디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갈 수는 없는 구조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권이라든지 이동, 숙소, 뭐 임금, 귀국 여부까지 당국이 관리하는 그런 구조인 건데, 다만 그 안에서도 내가 러시아를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꿈은 꿀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 그쵸.
0: 더 나은 조건을 찾으려 하고, 그런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내부에서 일고 있는 시장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는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꿈은 꿀수 있지만 어쨌든 결정은 북한 당 차원의
0: 네.
1: 상부에게. 단순히 보면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북한 당과 러시아 이 사이의 관계는 많은 변화가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러시아의 관계가 현재 강화되고 있잖아요. 뭐
1: 네.
0: 군사적인 뿐만 아니라 요새는 의료가 되게 눈에 많이 띄었더라고요.
1: 의료요.
0: 네. 그래서 북한에서 뭐 병원을 건설하는데 러시아에 설비가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러시아에서 약품이 북한에 엄청나게 많이 수출되고 있다, 뭐 1억 달러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수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노동자 파견도 북러 협력의 한 축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노동자 임금 상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북한 당국이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하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1: 네.
0: 국제 제재가 있어도 노동자 파견이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된다면 북한 정권에는 또 하나의 숨통이 될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숨통이지만 또 의료 쪽까지 이렇게 교류가 확장된 거면
0: 네.
1: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높아졌겠어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원래는 약간 중국에 네. 80%에서 90%,

0: 이제 수입이나 수출 이런 것들을 이제 의존해 왔는데 지금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러시아의 어떤 큰 대국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중국하고도 당당하게 본인의 요구를 할수 있고 아까
1: 네.
0: 얘기했던 것처럼 임금 올려달라라고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러시아에 어떻게 보면은 군대를 파견하고 그
1: 네.

0: 갖고 봐야 되나요?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 이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요?
0: 네, 첫 번째로는 강제노동의 본질인데요.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강제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고 네. 감시를 받고 임금의 상당 부분을 뺏기고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다면 여전히 심각한 인권 문제입니다. 둘째는 제재 회피 문제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뭐 러시아로 이동하거나 뭐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 여러 분야로 퍼져나간다면 네. 이게 추적이 더 어려워집니다. 국제사회는 단순히 몇 명이 어디에 있냐 뭐 이런 걸 넘어서 어떤 기업이 쓰고 있는지, 어떤 돈의 흐름이 있는지, 어떤 물건이 만들어진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임금이 올랐으니 좋은 일이다 라고만 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노동자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그 변화가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 확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확대로만 끝나는지 구분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동자도 계산하고 비교하고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매우 좁은 틀 안에서만 허용되고 그 임금 상승이라는 숫자 뒤에 감시나 상납, 통제, 제재 회피 그리고 정권 자금 문제까지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좀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짚어가면서 저희가 어떤 점을 주목하고 또 기도해야 될지요?
0: 네, 앞으로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또 얼마나 더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 분야가 건설업에서 농업, 제조업, 군수 관련 산업으로까지 넓어지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방향 상황에서
1: 네.
0: 노동자 파견이 단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 안보 문제와 연결된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이 군대하고 같은 그 규율을 뭐 따진다든지
1: 네.
0: 이런 식의 강요가 있는지 억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북한 노동자의 변화된 인식입니다. 이들을 단순히 끌려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죠. 제한된 조건에서도 비교하고 내가 선택하려 하고 더 나은 벌이를 원한다. 그래서 그 나가 있는 그 노동자들이 그 북한하고 다른 환경에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네. 조금이라도 그래도 인식하고 알 수 있다면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의 변화인 거잖아요. 그 변화를 어떻게 하면 더 촉진할 수 있는지까지 우리는 좀 고민하고 그런 대안이라든지 방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1: 이렇게 북녘 땅에 보여주기식의 자유가 아닌 또 저희도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NK의 엔드센터 이상윤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제가 오래전에 화곡동에서 목회할 때 한겨울인데 수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자가수도였거든요. 화곡동 미개발 지역이라. 그래서 급히 이제 그 수도공사하는 그 전문 철물점하는 아저씨를 데려다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거 공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월달이니까 땅땅 얼었기 때문에 땅이 봄이 돼야 이거를 큰 공사를 벌려서 많이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공사가 보통 크기 크지 않다라는. 그래서 한겨울에 수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다른 멀리 있는 수도 업체 그 아저씨를 불러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물을 기르다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 멀리 있는 수도공사 아저씨를 데려다가 했더니 그 아저씨는요 1분도 안 걸려요. 30초 만에 딱 하더니 웽 돌아가는 거예요. 펌프가 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 아저씨 아니었더라면 한겨울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봄에 그 교회당을 다 뜯어 고쳐야 할 판이었어. 아는 것이 힘이더라. 모르면 고생합니다. 모르면 뒤떨어집니다. 모르면 생정정정해서 집니다. 무지가 문제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 지식도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세상 지식을 모른다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지식 모른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지식 좀 딸린다고 멸망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 모르면 망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호세아서 4장에서 하나님의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했어요. 이 영적인 무지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18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0: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도다 탄식을 하시는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분에 대해서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무지에는 세 단계가 있답니다. 첫째 단계는 그 지식 자체를 모르는 것. 두 번째 단계는 자기가 그 지식을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는 단계. 즉 무지에다가 교만이 첨부되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래. 심각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그 지식을 그 해결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 단계에다가 교만 플러스 어리석음까지 첨부된 거. 심각한 거죠. 3단계는 심각한 거. 1단계 무지 단순히 그냥 모르는 단계는 가르쳐주고 알려주면 깨닫고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2단계 무지는 교만이 깨져야 그때서 알게 되고 3단계 무지는 교만도 깨지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것까지 깨지고 나서래야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 무지는 단순한 무식이기 때문에 가르쳐주면 바로잡을 수 있어요. 1단계 무식 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쳐주면 어 몰랐네요. 아 그렇군요. 아 믿겠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처음엔 다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무지에다가 교만이 들어가면 거기다 강팍함이 들어가면 무지에다가 어리석음이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요. 가르쳐줘도 피식피식 웃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무지를 가리켜 결백이 아닌 죄악이다. 무지는 죄악이라. 빈 존슨이라는 사람은 무지만큼 치명적 악은 없다. 이 무지는 우리 인생을 어둡게 하고 이성을 교란시키며 진실을 혼란시키고 결국은 망하게 할 뿐이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6월 13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가끔씩 구름이 많다가 저녁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제주가 20도, 포항과 부산이 19도, 목포 18도, 시리즈와 서울, 대구와 광주, 여수가 17도로 보이고요. 평양 16도, 개성과 함흥이 15도, 청진이 13도, 강계 12도, 해산이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32도, 서울과 대전이 31도, 춘천과 광주가 30도, 평양과 개성, 함흥, 강릉이 29도로 보이고요. 목포 28도, 부산과 여수가 27도, 강계와 제주가 26도, 신의주가 24도, 해산이 23도, 청진이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함께 하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광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와 바라봐야 할 곳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제가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히 남는 사랑과 순종의 삶을 선택하고 오늘 하루의 시간과 마음까지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보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46장, 새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통합 찬송가 346장, 새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압구정 예수교회 이무성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밤을 지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때로는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았고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

0: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극동방송을 통해 전파가 흐르는 모든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상한 자, 육신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녘당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소망 두 번째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충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담는 그릇, 우리가 바라는 삶의 청산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기도가 드려진 상황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일들은 한 사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차게 보시라 칭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아시고 장차 있을 일들과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제사장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며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핵심을 담은 이 기도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룩한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드리신 이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 곧 그분의 평생 이루고자 하셨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소망,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인도하신 아버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며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며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명하신 일, 그분께 받은 사명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사명은 만민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단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일까요?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들은 죄로 인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 하나님과 아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시고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주린 자를 먹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만일 영생이 이 세상에서의 삶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만 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자녀들도 영원히 삽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바로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과 같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요 천국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자기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들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아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각종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그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15장 31절에도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구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권세와 힘을 주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0: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들에게 주셨던 권세와 능력을 주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통합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민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딤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33절 말씀을 끝으로 여호수아 봉독을 모두 마칩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유난히 시기와 질투가 심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은 성격이 유난히 남에게 지는 거 싫어하고 셈이 많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은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작용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사탄의 음모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 영혼에 해가 되고 불신앙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는 말씀이요. 그래요. 시기와 질투는 사람 사이의 평화를 깨뜨리고 스스로 파멸의 함정을 파는 것이고 시기와 질투는 내게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말씀을 듣고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지 칭찬과 격려를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향린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가능성에 집중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항상 교양 있게 대했다고 합니다. 왜 저런 사람에게까지 예의를 갖추냐는 친구의 말에 괴테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의 보이는 모습대로 그를 대하면 자네는 그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네. 그러나 저 사람의 잠재력을 믿어주면 당신은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네. 현대 심리학은 괴테의 이 통찰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름으로 증명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지는 기대만큼 성적이 오른다는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아 이제 심리학에서는 정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누구보다 깊게 깨닫고 실천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열두 제자를 보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안목이 형편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비롯해 도망친 제자들에게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나의 가능성에 집중하십시오. 또한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심어주신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가능성이 꽃피우도록 격려와 지지를 아끼고

잊지 마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가능성을 주신 주님을 믿고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최명자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데스티니 11번째 시간 야곱 여러분은 베델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찬 목소리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

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특흘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살펴봤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이 믿음의 DNA에 대한 걸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2주 전, 아마 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DNA를 어떻게 형성하셨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DNA가 어떻게 후손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는지 우리 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모리아산 사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DNA가 완성되는 순간이고 그 DNA가 비로소 정말 DNA가 되는 DNA가 된다는 건 뭐예요? 자기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물림하게 되는 그 일이 시작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이삭한테 뭐가 심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딱 심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삭의 믿음의 유업이 됩니다. 평생토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단받고 훈련받고 형성됐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수가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것을 물려받아서 출발점부터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씩 둘씩 가르치시면서 믿음의 연단을 시키시고 뭐 실수해가지고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교훈을 배우고 약간 여러 가지 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 믿음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평생 배워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삭은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이렇게 형성된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시작할 때부터 기준이 뭐냐면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구나, 이것을 전수받게 됩니다. 전수받게 돼요. 그래서 이삭의 일생을 보면 이 믿음의 시작점이 달랐기 때문에 아브라함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평온한 삶과 믿음의 그 길들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실패했던 것이 있습니다. 실패했던 건 뭐냐면 이 믿음의 DNA를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데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해보면 이삭은 훨씬 더 평온한 삶을 삽니다. 훨씬 더 믿음의 굴곡이 없어요. 믿음의 굴곡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믿음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보면 야곱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세웠듯이 자기 아들 야곱을 세우는 것은 실패해요. 그래서 야곱은 또다시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는 걸 시작합니다. 헤매고 속이고 또 하란으로 도망갔다 거기서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믿음의 여정을 다시 겪게 되죠. 이 두 사람의 비교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 경종을 울립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손으로 이삭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이삭처럼 자기는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지만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할 것인지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야곱의 이야기는요 이 두 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베델 사건이고 또 하나가 브니엘 사건 또는 얍복강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쫙 풀어가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베델 사건에 대한 걸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브니엘 또는 야복강 사건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야곱이 그의 믿음의 데스티니를 유업으로 이어받는지, 그리고 자기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지, 이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창세기 28장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죠. 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치열하게 싸우면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가 먼저 나갈 거냐. 이게 아주 간발의 차이죠. 예, 그냥 형동생이 쌍둥이가 아니면 한 1, 2년 먼저 났으니까 별로, 억울할 것도 없는데, 이거는 누가 먼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엄마 뱃속엔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 속에서부터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이 야곱이 뒷심이 좀 부족했어. 조금만 더 힘을 썼으면 되는데 밀렸어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야곱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왔죠.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야곱의 평생의 한이 뭐였냐면, 이 태생의 한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나올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힘썼으면 내가 먼저 나올 수 있었는데. 근데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유업, 그의 데스티니를 물려받는 특권이 장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 안에 있었던 억울함, 한은 뭐였냐면, 내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고 싶은데,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내가 이어가고 싶은데, 그거에 실패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한 끗차로 밀렸어, 한 끗차로. 조금만 더 힘을 줬으면 되는데, 에서가 한발 먼저 나오는 바람에 에서에게 밀려서 모든 권리를,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린, 이것이 야곱의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근데 야곱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데스티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분들을 통해서 이어주는 이 데스티니를 내삶 가운데도 이어가고 싶은데, 이 열망과 이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는 내가 뒷심이 부족해서 밀렸지만, 어떻게든지 이 권리를 되찾으리라. 그리고 어떡하죠? 기회를 노립니다. 기회를 노리는데 어느 날 기회가 오지요.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맛있게 써놓고 이 팥죽과 장자의 권리를 바꾸자. 에서를 파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브가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훨씬 더이 분별력이 있고 잘 봐요. 근데 아빠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이 이삭은 이 분별력이 좀 없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서에게. 근데 리브가 보니까 에서가 아니야. 태어나긴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하나님의 가치들은 엄마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거든. 그래서 믿음의 여인을 얻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업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믿음의 여인을 얻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쁜 여자 얻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얻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것이 큰 근심거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에 반해 야곱은 성격은 좀 음흉하고 성격은 좀 문제가 있는 사기꾼이었지만, 그에게는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싶은 그 관심, 그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유업은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팥죽으로 권리를 삽니다. 권리를 사는데 두 번째 문제가 남아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장자로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기회를 또 노립니다. 근데 여기에는 리브가가 협조를 해줘요. 그래서 리브가와 공모를 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 눈이 이제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을 잘못 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내가 내 아들에게 축복하겠다, 장자의 축복을 이제 물려주겠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오라 그럽니다. 근데 그 틈을 노려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틈에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변장을 시키죠. 그래서 몰래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도 원하던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드디어 원하던 장자의 권리를 다 얻었어요. 팥죽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장자의 권리를 샀고요, 형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합법적으로 축복,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에서가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이놈이 나를 두 번이나 속였구나. 그래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27장 41절부터 45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27장 41절부터 4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망명길에, 망명이 아니고 유배길이죠. 이게 에서의 노가 풀리면 불러오리라 그랬지만 이게 실제로 여러분 언제까지 노가 안 풀리는 줄 아세요? 이삭과 리브가가 다 죽을 때까지 노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때가 그 부모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때가 그 부모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다시는 부모를 보지 못해요. 이게 지금 젊은 시절의 야곱인데, 청년 야곱인데. 뭐 그때는 미래가 이렇게 풀릴지 몰랐겠죠. 하여간 기약 없는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언제 우리 에서의 노가 풀릴지, 평생 안 풀릴지 전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유배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28장의 배경이 되는 설명입니다. 집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게도 아버지의 유업을 잊고 싶어 했는데 유업을 잊는 것은 고사하고 그 집에서 쫓겨나 집도절도 없이 먼 유배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여행은요 오늘날과 달랐다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 할 때 기억나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대단히 미친 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그 당시엔 씨족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 종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노예가 되거나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여행길이 안전하지도 않아요. 광야의 위험과 들짐승과 도적들과 하여간 이 미친 사람이 아니면 혼자 길을 떠나는 때가 아니에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이 왔던 여정이 미친 길이었는데 반대로 가나안에서 지금 하란으로 돌아가는 게 똑같은 길이라는 거예요. 방향만 반대지. 이 야곱이 사람들이 전혀 하지 않는 아주 위험한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이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보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과연 내가 오늘 무사히 하루를 넘길 수 있는 건지 사나운 짐승을 만나진 않을지 뭐 도적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더 우울한 것은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이 유배의 길이 끝날지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또 하란에서 과연 무엇이 기다릴지 이 하란에서 그 삼촌 라반과 연락이 안 된 지가 벌써 오래인데 라반이 거기 살고 있을지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지 죽었을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또 라반이 자기를 믿어줄지 환대할지 전혀 알 수 없는 하루하루가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내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괜히 뭐 하나님의 유업이다 축복이다 욕심냈다가 이게 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하면요 신앙의 욕심 때문에 내가 정말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랬다 쫄딱 망하게 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업을 하는데 내가 진짜 믿음으로 하는 말씀대로 아 그냥 했으면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진짜 믿음대로 그랬다가 다 망해가지고서 빚더미에 올라가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뭐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원망이 나올 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게 지금 야곱의 상황이었어요. 야곱이 어느 정도로 궁지에 몰렸냐면 잘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숙을 하는 겁니다. 노숙을 하는데 비계가 없어서 돌멩이 갖다 놓고 그 차가운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밤에 굉장히 춥습니다.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 추운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막막하게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막막함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베델이에요. 이것이 베델. 이것이 베델 사건입니다. 어느 날 차가운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 차가운 땅바닥에 노숙하고 있는데 이 비참한 야곱 위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베델 위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죠. 하늘의 문이라 그랬죠.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왕래하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이 야곱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야곱 안에 있던 열정을 하나님이 보신 거야. 무슨 열정?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겠다는 약. 이 열정. 우리 아비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의 유업을 내가 이어가고 싶다는 이 열정.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가운데 돌베개 베고 자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읽어보신 본문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언약 아니에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야. 내가 내 후손으로 땅에 특클같이 많게 할 것이고 동과 서와 남과 북의 모든 땅을 네게 줄 것이고 내 후손이 번성케 될 것이고 너는 복에 똑같은 예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과 주셨던 똑같은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맺으시는 거예요. 다시 맺으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여러분. 이때 바로 이때
야곱이 그렇게도 원했던

언약의 데스티니가 계승되기 시작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데스티니는 여러분 팥죽으로 권리를 사거나 속여서 축복을 받거나 이렇게 함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이미 모든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야곱이 다 했어요. 팥죽으로 권리도 샀고요, 아비의 물리적인 축복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데스티니의 유업을 이어가기 시작한 것은 팥죽으로 산 그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을 받은 그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요? 베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언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이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하실 때. 그래서 아비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께 맺었던 언약이 아니고 이삭과 맺었던 언약이 아니고 내용은 비록 같을지라도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이것이다.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 야곱이 비로소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험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모태신앙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이 났어요. 모태신앙은 못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예.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다는 거야.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야. 물에 물탄지 술에 술탄지 흐리멍텅하다는 거야. 못된 신앙이라는 거야. 머리만 커가지고서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모태신앙에 대한 별명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태신앙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모태신앙이 나쁜 거겠어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자녀가 축복을 안 받아? 이상하잖아. 모태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가운데 모태신앙인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래요. 한 3분의 1쯤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축복을. 출발점부터가 다른 거야. 할렐루야. 오, 이렇게 믿음이 출발점부터가 다른 거라니까. 아멘. 이 모태신앙은 여러분 못된 신앙도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데스티니의 유업을 이어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 자들이고, 예, 이 축복을 계승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베델의 경험이 없는 거야. 베델의 경험이 그냥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엄마 아빠 손잡고 쫄래쫄래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지 믿음의 유업이 계승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없었어요. 그 순간이 뭐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태신앙은요 베델의 사건을 거칠 때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발휘되게 되고 거기서부터 믿음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뭐 아무리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아무리 내가 믿음의 환경 가운데서 자랐어도 그것이 곧 내가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스티니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 따라서 쫄래쫄래 교회 다니는 이게 아니라, 네, 아 우리 집은 그냥 믿는 가족이 태어났어요. 3대째예요, 4대째예요. 네, 저희 집도 지금 4대째 되고 있는데요. 뭐 4대째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4대 아니라 100대를 내려가도 베델에서 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팥죽으로 아무리 권리를 사도 그것이 곧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것은 못되신앙뿐만 아닙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턱만 밟으면서 목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예, 이거 바라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들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데스티니는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환경에 있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심이 생겼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진짜 데스티니는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야. 야, 아브라함은 본 적도 없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었습니다. 없었어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또 재물을 갈라놨던 이 가운데 불 가운데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지나가셨대더라. 전에 들은 그 하나님. 그러나 믿을 수는 없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셔? 난 경험해 본 적 없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설처럼 들리던 그 이야기가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전설 같은 얘기가 아니었구나. 그때 우리 할아버지에게 나타났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었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베델 가운데 만나시는 분이라면 정말 그때도 불 가운데로 지나셨겠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순간 거기서부터 믿음의 계승자로서의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처음 믿으셨든지 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있으세요? 목사님의 하나님 말고, 집사님의 하나님 말고, 그분들의 삶을 보면 좀 신령한 것 아닌가? 뭐 신령이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보면 신령한 것 같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보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그건 그분이 예수 잘 믿는 거지. 아, 난 좋은 교회 다녀. 선생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든 이게 여러분 이 교회마다 갖고 있는 진짜로 부서져야 될 견고한 진인 거 아세요? 우리 교회 좋아. 아, 세상에 좋은 교회.

교회가 어딨어? 좋은 믿음만 있는 거지. 응? 뭐 아무리 좋은 교회 다니고 아무리 깨어있는 교회 다녀도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의 손자여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내가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야곱은 사기꾼일 뿐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사기꾼일 뿐이라고.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교회 다니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네,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아이라 아무 상관없어. 내가 베델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이게. 여러분 돌아갈 베델이 있으세요? 베델이 있으세요? 베델을 가지셨어요? 이 베델은 야곱에게 엄청난 힘이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고, 도대체 내가 살 건지 죽을 건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야곱이 그 후에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지만, 야곱은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어디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베델로 돌아가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디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베델로 돌아가요. 베델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주셨던 언약을 리마인드 하세요. 내가 너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 내가 너에게 뭐라고 언약했느냐? 이거 리마인드 하시고, 그것이 야곱이 모든 위기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능력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베델이 있으세요? 이 베델이 없다면요, 그것은 기초가 없는 사람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고요, 버팀목이 없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뚫고 나가시겠어요?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뚫고 나가시겠어요? 나와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와 만나셨던 그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아무 소망도 안 보이고, 아무 희망도 안 보이고, 나는 그냥 사기꾼 야곱이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오셨는지를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 돼, 경험이. 예,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거꼭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만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는 거야. 간증이 있느냐는 거야.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내 인생에 아무런 비전도 없고, 막막하던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펼쳐오셨는지 이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 체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어디로 돌아가시겠어요, 인생의 위기 때? 어디로 돌아가시겠어요? 모태 신앙이 아니라 베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모태 신앙이 아니라 베델 신앙이 있어야 돼요. 베델의 체험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델의 체험은 이후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란에 무사히 도착하고, 뭐 그곳에서 이 라반의 환대를 받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인생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곳에서 하나님 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곳에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되고, 곳에서 많은 이제 양과 소도 생기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재산도 불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뭐냐면 야곱의 양들은 점점점 많아지고, 라반의 양들이 점점점 적어지니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아마 이것이 야곱에게는 굉장한 내적 고통이었을 거예요. 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31장이에요. 찾아가 보세요. 31장 13절. 28장에서 31장으로 넘어갑니다. 28장부터 31장까지는 편안하게 야곱이 그 복을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31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베델의 약속을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나에게 기름 붓고 서원했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네 서원을 약속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 주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서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 서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초석, 언약의 초석, 그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베델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베델이 있으십니까요? 베델이 있으십니까? 아, 그때, 그 위기의 때, 정말 머리 붙일 것도 없고, 정말 베개도 없어 돌베고 자던 그때, 내일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던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지. 거기서 약속하셨지. 맞아, 그것이 내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는 힘이었지. 이 베델, 그 하나님의 약속. 맞아, 내가 거기서 돌을 세우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지. 내가 그때 하나님의 서원했었지. 이 베델, 베델이 있으세요?
돌아갈

0: 배들이 있으세요. 영적인 고향이 있으세요. 배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인생의 위기 때마다 그곳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와서는요, 이 돌아올 때 이 베델의 은혜를 다시 경험해요. 에서가 환대를 해줍니다.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라반이 환대해 준 것도 불가능했지만 에서가 환대해 주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던 그 형이 자기를 환대해 주고 살 땅을 주고 어쨌거나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아비의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가요. 또 위기가 생겼습니다. 딸 디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34장 기억하세요 여러분. 딸 디나의 사건. 가나안 땅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딸 디나를,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해서 그를 취해 갔습니다. 납치해 간 거, 보쌈해 간 거예요. 그것에 화가 나서 이 디나의 오라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이 하몰과 세겜을 속이죠. 우리 누이를 너에게 줄 수 없다. 우리 누이를 너희가 아내로 맞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 할례 받게 해놓고서는 그날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왜? 할례 받으니까 싸울 수가 없거든. 다 죽여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건이. 이게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서 원래부터 살던 사람들이 아니거든. 손님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원래 정착민들이 배려해줘서 그냥 살게 해준 손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발붙일 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 묘지 구할 때도 처음으로 자기가 묘지 구할 때 자기 소유의 땅을 처음으로 얻어요, 아브라함이. 아니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의 왕이었던 하몰과 왕자였던 세겜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적이 된 거예요. 모든 가.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던 가나안. 아니 얘네가 그냥 살게 해줬더니 조금 세력이 커지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네. 어? 우리도 죽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합니다. 크게 걱정을 해요. 예. 그것이 34장, 35장의 얘기죠. 34장. 30절에 보면,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35장. 1절부터 3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부터 3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디나의 사건으로 다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한 야곱. 이 야곱에게요, 다시 베델을 말씀하십니다. 돌아갈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집에서 쫓겨나 하란으로 가던 그때, 불안한 미래와 암울한 현실, 그 어둠의 때,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때 보았던 그 열린 문, 야곱의 노년의 때 다시 돌아갈 곳은 이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때 그 베델의 약속대로 지난 세월 동안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라반에게서 큰 부를 얻게 하시고 레아와 라헬을 주시고 열두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베델로 가자. 여러분, 이것이 야곱 인생의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주보혈 감리교회 유재홍 목사님입니다.
1: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이 열방을 섬기는 민족으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모든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냥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제럴드 무어라는 유명한 피아노 반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한 번도 독주 무대를 열지 않고 유명한 성악가들의 반주만 했는데요. 그는 혹여나 자신의 반주가 성악가들의 노래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늘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자신의 피아노 소리로 성악가들의 목소리를 눌려버렸던 적이 있음을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위대한 반주자를 위한 특별한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주회에서도 그는 여전히 유명한 성악가들의 노래를 돕는 반주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아닐지 모르지만 위대한 반주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이 떠오릅니다. 또 친구 다윗을 향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라고 했던 왕자 요나단도 생각납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명예나 위신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낮췄던 사람들인데요.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고 하나님께 복종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주님의 이 겸손함을 본받아 서로 낮아지고 복종함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 스승으로 가가와 도요히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메이지 학원과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톤에서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했는데요. 귀국한 후에는 빈민굴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전도와 사회사업, 농민운동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폐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날을 기다릴 때가 있었습니다. 친지와 교회에서 찾아와 고별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요. 그날 밤 그는 몹시 번민했습니다. 이왕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남자답게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밤새 몸부림을 치다 다음날 결론을 얻어 가재 도구를 정리하고 몇 가지 살림 도구만 수레에 싣고 빈민굴로 찾아갔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에서 결론을 얻었던 겁니다. 주님이라면 목숨을 끊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대로 죽는 날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고 받들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었기에 섬길 자를 찾아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다니며 청소와 어린아이를 돌봤던 그의 삶은 70이 넘도록 아주 보람있는 생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말 듣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같은 찬양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와도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굳건한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봉구 김신석의 오직 내 안에, 이어지는 찬양은 세연의 주님 뜻대로, 끝으로 김명식 박영태의 내 안에 사시는

여기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잠들었다. 이 말은 억만장자가 된 세계적인 실업가 카네기의 묘비명입니다. 집이 가난했기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이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며 성장했던 카네기는 이 묘비명처럼 남을 잘 섬김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공장 직공으로 시작해 억만장자가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고생하며 공부했기에 가난 때문에 공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많이 열어줬고 도서관까지 지었고요. 또 그늘진 사람들을 돕고 문화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많은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카네기에게 찾아가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무슨 일이나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후하게 대접해 열심히 그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그는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에 힘쓰는 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셨지만 그 권능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94편 18, 19절. 근심 속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믿음의 발이 통제력을 이르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 모두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의 다정함과 긍휼히 여기심을 인정하면 몸을 다시 가누도록 도우실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안위하고 보호하십니다. 근심, 갈등, 위험이 언제 공격하든지 하나님은 바로 그곳, 그 상황에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만 빈센트 빌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은 당신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당신이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상기하라. 이렇게 말해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 것을 마음속에 그리며 이 말을 해보십시오. 믿음이 이길 겁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저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고 안위하시며 항상 그곳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 실험 중에 우수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치, 딱 맞게 떨어지지 않는 가격의 제품이 훨씬 더 잘 팔린다는 이론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 방법을 따라 실제로 1,000원의 가격이라면 990원 등으로 살짝 낮춰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니콜라스 개강은 이 실험이 진짜인지 궁금해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는 똑같은 빵을 200개 만들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판매했는데요. 절반은 2프랑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1.99프랑에 판매를 했는데 한국 돈으로는 약 50원 정도의 작은 차이였습니다. 실험을 반복한 결과 빵이 2프랑인 경우에는 45% 정도가 구매를 했고 1.99프랑인 경우에는 59%가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돈은 50원 정도의 차이였지만 판매율은 거의 15%가 높았던 겁니다. 니콜라스는 우수리 효과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원 단위의 작은 금액이라도 심리적인 장벽을 실제로 낮춘다고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조금만 낮아져도 판매율이 월등히 높아지듯이 우리 교회들의 문턱이 조금만 낮아져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발길이 월등히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죄인들을 거리낌 없이 찾아가고 함께 교제하시고 회심시키셨던 예수님처럼 예배당에 누가 오든지 웃으며 환영하고 함께 떡을 뗄 수 있는 우리들이 그런 교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아침 출근길이나 산책길에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향기, 아카시아 향기를 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이 꽃도 하얗게 피어나서 예쁘지만요. 이 달콤한 향기가 얼마나 기분을 좋게 만드는지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아침 일찍 나설 때는 진한 향기가 나던 그 아카시아 향이 느지막한 오후쯤에는요,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 꽃의 향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죠. 거친 바람과 때론 뜨거운 햇살을 묵묵히 견뎌내고 마침내 꽃방울을 톡 터뜨렸을 때 비로소 가만히 퍼져나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멀리까지 번져서 소중한 손님들을 초대하는 예쁜 초대장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아주 멋진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향기는 공기 중에 만분의 일만 섞여 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금방 전해진다고 하죠.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졌는지요. 우리가 뭐 대단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그저 오늘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내 삶에 딱 만분의 일이라도 담아낼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향기가 은은하게 흘러가겠죠? 6월의 기분 좋은 아침 우리 마음에 주님의 향수 한 방울 톡 터뜨리고 기분 좋게 출발해볼까요? 그 이름 예수, 박종호 선교사의 목소리입니다.

그 이름 예수, 이어진 곡은 옹기장의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향기 이야기하면서 모닝프레이즈 출발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말씀대로 정직하게 또 다정하게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삶 속엔 이미 주님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적셔주면서요. 또 오늘 내가 마주하는 누군가에게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브의 찬양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고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가 이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소프라노 김방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제이어스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라면서 탐페클스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바이올린 첼로의 연주 찬양 함께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원천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달란트의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정말 기쁨을 아세요? 그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 같으니 라고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이 어떤 사람, 예수님의 비유에 이 특별히 마태복음 20장부터 25장 사이에 나타나는 이 비유들을 거의 심판의 비유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들의 시리즈를 보시면 공통점들이 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사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anytime Dick and Harry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그냥 무작위의 사람이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존재잖아요. 우리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스토리 속에서. 왜 그러냐면 5달란트의 금, 2달란트의 금, 1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오늘 시세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달란트, 이 유대 땅의 한 달란트가 무게로 따지면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이에요. 그건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달란트 저울을. 34kg인데 여러분들 지금 시세에 1kg에 2억 정도 됩니다. 그럼 한 달란트가 몇 킬로라고 했어요? 34kg. 68억에 되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근데 최소한 이분이 8달란트를 줬으니까 68 곱하기 8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요? 계산 빠르신 분. 얼마 정도 나올까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한번 560억 정도? 최소한 560억을 나눠줄 수 있는, 자기 소유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면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예수님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인이나 왕이나 이런 분들은 다 우리 하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속에 착각하지 마세요. 에이,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만 줬어? 그 1달란트 준 사람 때문에 좀 마음이 아렸던 분들 계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68억 받으면 별로 불쌍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뭘까요? 테넌스, 포도원 품꾼들에게 그냥 포도나무나 포도밭을 주신 게 아니고요. 이 전 비유들이요. 그 포도밭을 크게 고급 비뉴드를 만들어서 마치 그 뭐 어디 프랑스라든지 뭐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이 호주 같은 데 보면 정말 세계적인 비뉴드들이 있어요. 비뉴드. 그러니까 포도원들이죠. 와인을 만드는 이 포도원. 울타리를 치고 창고를 만들고 망대까지 세워서 완벽하게 갖춘 비뉴드를 일꾼들한테, 품꾼들한테, 테넌트들한테, 소작농들한테 맡길 것 같던 주인. 아니면 하루 일당을 1데나리온 약속하시고 마지막에 동네에서 아무 일 하지 못하는, 아무도 안 데리고 쓰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마지막 한 시간 남겨놓고 그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한 데나리온 일당을 다 주셨던 주인. 품꾼들이 종을 보내서 포도를 남는 거 조금 달라고, 주인이 달라고 했을 때 종들을 때리고 잡고 죽이고 돌로 쳤던 사람들이 에게까지도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임금이요. 제대로 자격이 있어서 청첩장을 보내서 결혼식 오라고 그랬는데 바빠서 안 온다는 사람들에게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음식을 다 먹게 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 왕자의 옷까지 다 입혀주셨던 임금. 오늘 이 비유의 첫 번째 예수님이 의도하시면 이거 아닐까요? 바로 이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믿기 어려운 관대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소유를, 600억 넘는 소유를요, 종의 자격을 검사하지도 않고 이 세 종들에게 그걸 뭐 어떤 사람 조금 많이, 어떤 사람 조금 덜 주게 했더라도 70억을 나눠주는 사람이 불쌍하지 않을 정도로 느낄 우리 마음속에 이 관대한 주인의 관대하심을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정말 고려해 봤을까요? 아니요. 더 중요하게 이 시즌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놀라울 수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엄청나신 관대하심에 감격하는 대강절이 되고 있나요? 그런즉 로마서 8장 31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if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우리는 그냥 트리 하나 정도 장식하는 것으로 이 시즌을 기념하고 기억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들을 주셨다고요. 아니 그냥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분의 관대하심이 이 시즌에 이 비유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한 달란트를 가졌던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 종의 문제는 주인이 자기를 향해서 관대하시다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이 제가 하나님한테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비슷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 가져가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니? 지금도 자신의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제 안에 감사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속에 꽁함이 더 많지 않으세요? 나한테 왜 한 달란트만 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두 달란트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섯 달란트 줬는데 나한테만 한 달란트 주셨어요. 혹시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스틴지하게 구두쇠처럼 느껴질 적이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두렵지 않으세요? 그냥 지금 신앙 생활 하는데 하나님 그냥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어떤 때는 하나님하고 아내하고 헷갈려요. 둘 다 무서워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무서우세요? 아내가 무서워야 할까요? 잘못하면 응징하시는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환심을 못 받으면 망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관대하신 아버지가 아니고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 모습을 반사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닐까요? 이 비유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 악한 종의 마음속에 반사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내 정체성을 거부하고요 내가 내 형상을 반사하고 내 형상대로 빚어낸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요. 내가 인색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색함을 반사하는 인색한 하나님이 되세요. 이것이 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주인의 관대하심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가 관대하지 않으니까 주인의 관대하심이 믿기 어렵기 때문에 선뜻 주인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 헤롯 왕이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빌라도이든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상상하고 그려낸 그런 하나님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여기 첫 번째
이 비유가 한 번

한 번도 거의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동안에 이 비유를 단순히 어떤 내 노력이나 내 은사를 활용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저의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 뭐냐면 이 비유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걸 깨달으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얼마나 하나님이 관대하신지를 너무너무 관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두 번째 1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띄워줄 수 있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17절이요. 시작.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저는 16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여기 밑줄 쳐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가서예요. 바로 가서. 21절 볼게요. 21절. 주인이 돌아와요.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두 배를 남겼으니까 너 엄청나게 잘한 거야. 아니요. 너 잘했다.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관심사는 뭘까요? 이 작은 일의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주인의 말씀을,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삶을 액면 그대로 신뢰한 거예요. 저에게 탈란트는요, 은사나 재주나 뭐 특기가 아니고요. 저에게 하나님 우리한테 특별히 주신 것. 저는 그것을 믿음과 신뢰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사람은 정말 큰 믿음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중간 믿음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쥐꼬리만 한 것 같은데 아니 68억이나 되는 쥐꼬리 같은 믿음 한 달란트만 주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누구나 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을 그 주인을 향한 믿음, 주인의 말씀과 주인의 관대하심과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그 신뢰하심을 내가 그대로 바로 가서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이 비유를 보게 될 때는요 이 비유가 자꾸 강박증으로 우리를 몰고 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내가 성공해야 존재감이 있고 성공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이 뭐라고 이렇게 강화된 이렇게 내 삶 속에 이렇게 계속해서 I have to be a success. 나는 뭐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나는 성공해야 돼 하는 강박으로 이 비유를 보면 성경의 색안경으로 보면 자꾸 성공한 것만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은 그 설교를 다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국회 조찬기도에 가서 설교한 게 있어요. 성공인가 성실인가.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제가 말씀 나눈 게 뭐냐면 성공과 성실은 같이 잡을 수 있는 토끼가 아니다. 우리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됐어요. 내년도에. 그러면 야 성실한 사람이 성공도 하는 거야. 열심히 응? 엉덩이가 그냥 철석같이 무거운 사람만 응? 대학 성공한다. 그러면서 성실과 성공이 하나라고 가리키지 않으셨어요? 근데 Bernard Eller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uccess, 성공과 fidelity, faithfulness은 다른 것이다.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함수가 아니다. Correlation이 아니다. 성실하면 성공한다 우리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이 사람은 It's not a correlation. 이것은 함수가 아니다. 서로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It's not a correlation but a choice. 둘 다 선택해야 되는 한 가지밖에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성공을 붙잡는 순간 성실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성실을 잡는 순간 성공은 안 일어날 수 있다는 높은 가능성을 알고도 성실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둘 다 목적인데 목적지가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광명역에 가셔서
아무 KTX나 잡아타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거는 목포를 가는 거고요. 어떤 거는 부산을 가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가치를 그것이 내 목적이 된다고 붙잡고 가시면 성실은 그 성공의 재단 위에 희생양이 될 거예요. 근데 성실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신다면 성공도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이 두 종들의 작은 충성이에요. 성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공하는 우리의 인생보다 성실한 우리의 인생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안목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긴 안목에서 보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들을 보면, 궁극적인 가치로 본다면 성실이 더 영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써놓고도 약간 아내들이요, 성공한 남편을 원하십니까? 성실한 남편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요즘 아내들 중에는 성공한 남편을 더 원할 수도 있어서, 우리의 중요한 관계들은 성실함이 우리 관계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스튜어드들에게, 우리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딱 하나라니까요. 성실입니다. 지금 그 시즌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부탁드릴게요. 부모님들, 성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성공의 압박을 자녀들한테 주고 계시지 않으세요? 진짜 성실한 자녀를 여러분들이 키워주신다면 이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만 만족하시는 부모님들로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똑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제가 예수님의 비유에 딱 하나 바꾸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어요. 다섯 달란트는 열 달란트 만들고 두 달란트는 완전히 날렸으면 이 비유가 훨씬 제가 설교하고 싶은 그게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제가 더 낫다고 말씀드린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근데 이 메시지에 그 착각이 없어졌을 텐데, 더 덜 있었을 텐데, 제 안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요, 착하고 충성된 성실함을 하는 종들, 그 종들이 리스테이킹을 하는 종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리스테이킹이 큰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요, 엄청나게 모험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모험에는요, 성실하신 하나님이, 성실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세 번째, 여기에서 보상이 뭘까요? 여기 주인이 정말 주는 게 뭘까요? 이 스토리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성공의 눈으로 보니까, 제 욕구가 강하니까 저는 여기서요, 그거였어요. 저는 뭐 다섯 달란트 받는 거, 그 나중에 받잖아요. 마지막 한 달란트까지 열 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인은요, 이 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 달란트 거를 열 달란트 한 사람한테 주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관심사는 돈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이 주인의 관심사는 그걸 다시 걷어가시려고 하는 이유도 없으세요. 이 이야기를 보면 인정해 주시는 거가 되게 좋잖아요. 아니요. 여기 진짜 보상은 그 주인의 말에 잘 담겨져 있는데 간과해 버린 거예요.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어. 너 많은 거 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 많은 거 준다는 거 너무 보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달란트 더 주시면 일 더 해야 돼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보상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를 오래 읽어봤는데 저는 이걸 왜 이렇게 그냥 제 눈이 뭐가 씌었나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아니, 저는 입에는 달고 얘기했어요. 이거 외웠으니까 거의. 근데 제 안에 이게 진짜 보상이었다는 게 잘 몰랐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한테 주신대요. C.S. 루이스의 책이 있습니다. Surprise by Joy라는 책이 있어요. 예기치 못한 기쁨이에요. 그분의 자서전이지만 꼭 읽어주세요. 그 안에 일부를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Joy is an unsatisfied desire. Joy는 충족되지 않은 갈망이다. Which is itself more desirable than any other satisfaction. 충족되지, 이 기쁨,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충족되지 않은 갈망인데 어떠한 충족보다, 만족보다
그 갈망 자체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0: 갈망이다. 어렵죠. 그러니까 갈망이 있다는 그 자체가 조이라는 거예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채워지지 않은.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예요. 여기 그 책, Surprise by Joy의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기쁨은 전문 용어이다. 행복, happiness나 쾌락, pleasure와 건꺾이 구분해야 된다. Joy는 기쁨은, 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기쁨의 의미는 행복이나 쾌락과 공유하는 거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맛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맛보고 싶다는 것 뿐이다. 그 한 가지를 제쳐놓고는 이 조이는 행복이나 쾌락하고 아무 연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 조이는 불행이나 슬픔의 특수한 형태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종류의 경험이다. 기쁨을 한번 맛본 사람은 세상을 쾌락을 다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으려고 할 거고, 만약에 기쁨과 쾌락이 사람의 재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은 우리의 재량대로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Happiness and pleasure는 우리의 노력으로 느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행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만큼은 우리 재량에 달린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그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분의 이야기 속에 마지막으로 인용은 이겁니다. 기쁨은 무언가를 상기시켜요. 기쁨은 소유물이 아니라 전에 있었던 무언가, 저 멀리 있는 무언가, 아직 이르지 않는 무언가를 바라는 갈망,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 시기에 조이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왜 조이를 갈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그분과 함께함의 즐거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 안에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자체가 기쁨이 된 적이 있으세요? 의무감 말고요. 가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기쁘세요?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을 본문으로 안디옥 공동체 15번째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 더워지고 있습니다. 봄인가 싶었는데